0: 8월 28일 어느새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첫 곡으로 4340님이 신청하신 윤도현 사랑했나봐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지? 왜 유독 나만 그런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만 미워해? 그런데 또 뭐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이런 걸까요? 글쎄요. 우리 인생이란 게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를 볼 때는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복선도 깔리고 가끔 빌런도 등장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가는 여정 안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죠. 지나온 8월도 돌아보면 순탄한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얼마 남지 않은 8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서 출첵해 주시고요. 문자로도 듣기 모드로도 함께해 주세요. 김현진님 노래 좋다고요. 어서 오세요. 2037님 새벽에 열대야로 힘든 잠을 자고 시작하는 불금이네요.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참 좋은 오늘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으쌰으쌰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특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는 으쌰으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전원의 은빛스님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0: 부탁해요.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그저 그런 대로 깨끗한 것 같은데 청소기나 한번 밀어볼까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지통을 열어보는 순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던 먼지가 한 무더기 들어있습니다. 건조기도 그렇습니다. 빨래를 널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오다니 참 편한 세상이다 싶다가도요. 건조기 먼지 필터를 꺼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보송보송한 빨래 뒤에서 한 뭉텅이씩 나오는 먼지들. 내가 이 많은 먼지 속에서 살고 있었나? 생활 먼지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하나하나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모아놓고 보면 말 그대로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주방 후드는 또 어떨까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후드에 손을 한번 대보면 순간 접착제가 따로 없습니다. 철퍼덕 손이 붓는 것 같은 그 끈적함. 고기를 날마다 굽는 것도 아니고 튀김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때는 도대체 언제 저렇게 모였을까요? 자주 닦는다고 닦는데도 그 끈끈함은 참 부지런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후드에 붙여두었다가 기름때가 쌓이면 떼어버리는 일회용 필터도 있습니다. 세상 참 편리해졌다 싶다가도 편하자고 이것저것 일회용품을 쓰다 보면 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한때 유행할 때 멋모르고 달아놓은 샹들리에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도 반짝반짝 참 예쁘죠.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 한번 닦아보겠다고 높은 곳을 쳐다보며 수많은 크리스탈알을 하나하나 닦다 보면요. 천장알을 그렸다는 미켈란젤로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는 덤이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를 드린다는 건 내가 돌봐야 할 것 하나가 더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미니멀한 삶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줄인다는 것을 넘어서 환경보호와 더불어 청소의 간편함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가히 칭찬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아 산들리어, 샹들리어였죠. 아, 집안 청소를 한번 크게 하고 나면 와, 우리 내 살림이 이렇게 많았나? 라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살 때는 예뻐서 한 개, 두 개 들여놨는데 물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닦을 것도 늘어나는 거고 정리할 것, 돌볼 것도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청소도 쉬워지고 내 시간도 조금 더 남고 또 집안도 큰 여백이 생기고 무엇보다 지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 한절기 대청소 먼지만 털어내지 마시고요. 묵은 물건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한 가지 주제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 백배. 이제 서서히 여름 지나가고 있나요? 낮에는 여전히 후덥지근하지만요. 아,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이 곧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 8월 여름을 돌아보면서 올 여름은 나에게 어떠했는가 그런 생각 한 가지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감백배 들어오셔서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선물도 챙기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매주 금요일 미사전에 주부적게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5687님 정말 의미 있는 봉사라는 건 누구에게나 참 내가 살아갈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5687님 꾸준히 한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꾸준히 하시는 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황성현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러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오늘따라 떠오르셨나 봐요. 오늘은 휴무라서 일찍 청취하고 있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황상현님. 7278님 마을 공원을 걸으려 왔는데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반반 치킨이잖아요. 하늘은 찌푸리지만 바람은 살랑살랑 기분이 좋은 거 우리 인생이 반반이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421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0552님, 여주 텃밭에 내려와서 빨간 고추 수확 중이에요. 그런데 소나기가 와서 잠시 피해 망중한 상태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시파종, 오늘은 텃밭, 김장, 배추, 모종 심기로 아 바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가 그치겠죠? 라고 하셨는데 아우 서울은 비가 안 오는데 여주에는 비가 오나 봅니다.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남쪽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오늘 선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죠.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 홀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바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자녀분들하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음악 공부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화 선물 있죠. 장자의 소유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입니다. 창작 음악극.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직션 형식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요유입니다. 날짜는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고요. 희망하는 날짜 가실 수 있어요. 기획사에서 개별 연락하시면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죠. 대학로 스카이시어트 2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창작 음악극 하시고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공감 100배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8월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올여름, 8월은 올여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 하나 가지시고 공감 100배 입장해 주시면 좋겠죠.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3922님이 신청하신 윤수일의 아파트, 2037님이 듣고 싶어하는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듣고요. 오늘의 공감 100배 만나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릎 장단치며 손뼉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올여름은 네모였다. 나의 올여름은 네모였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늦더위 속에 있지만 8월을 보내면서 여름을 떠나보낼 때가 됐는데요. 나의 올여름을 추악하게 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나의 올여름은 네모였다. 여러분의 여름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지요? 네모칸 채워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은요. 올여름은 나에게 네모였다. 올여름은 땀이었다. 올여름은 휴가였다. 올여름은 선물이었다. 여러분에게 2026년 여름은 어떤 계절이었을까요? 물론 아직 늦더위가 남았지만요. 어느새 그래도 여름을 추억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름이 저물 때쯤엔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릴케의 시 한 구절.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 좋은 거적 여러분의 지난 여름은 어땠나요? 아니, 지나고 있는 여름. 위대했는지 뜨거웠는지 힘겨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웠는지 여러분의 2026년 여름 대결산 나의 여름은 네모였다. 여러분의 여름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지 네모칸 채워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778님은 나의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유난히 더웠죠. 이제 가을 문턱에 가까이 시원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유난히 더웠어요. 또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길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물론 낮에는 아직 덥지만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635님 나의 기도의 힘 주님께 감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두 발로 걸어서 성당도 가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식사도 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외기 불나는 소식이 자주 들려서 불안해서 에어컨도 못 쓰고 무더위 8월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다고 보내주셨어요. 올여름은 감사인 거죠. 3635님께서는 무더웠지만 감사였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의 올여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올여름은 네모했다. 네모칸 채워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공감할게요. 055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이무진 비와 당신.

이무진, 비와 당신, 그리고 7131님이 듣고 싶어하는 일레인의 Rain or Shine 들려드렸어요. 7131님께서는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네요. 나에게 2026년 여름은 소나기와 산책이다. 더위를 씻겨 보내려는 듯 여름 소나기가 내린 숲길을 싱그러운 풀내음과 물내음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경이로운 주님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노래 바로 Rain or Shine이에요. 아는 후배의 피자 카페에서 잠시 알바를 뛰며 비 오는 창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7231님께서는 나에게 여름은 소나기와 산책이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오늘의 공감 100배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올여름은 네모였다. 여러분의 네모칸 보내주세요. 올여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었는지 여름을 추억할 때가 되어가죠. 여름이 저물 때쯤이면 떠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45님께서는 올여름은 나 참 위대했다. 어우, 올여름은 나 참 위대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내가 위대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병이 있어 심신건강이 무척 어려웠음에도 친구 같은 이 좋은 방송으로 하루 시작을 열고 그 힘으로 굳게 하루하루 견뎌온 자신에게 위대했다고 토닥여봅니다. 하트하트. 3045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8195님은요. 나의 여름은 선물이었어요. 성인이 된 두 아들과 남편과 홋카이도 여행 다녀왔어요. 성당도 찾아가 보고요. 잘하셨어요. 8195님의 여름은 선물이었군요.

멜로망스의 선물, 오늘의 공감 100배, 나에게 올 여름은 네모였다.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죠. 8766님은 올 여름은 비눗방울이었어요. 오, 톡톡 터지면서 비눗방울 안에 기도와 겸손, 사랑, 비움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름이었답니다.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 예쁩니다. 4023님은 나의 올 여름은 책과의 동반이었다. 와, 이 더운 여름에 책과의 동반. 좋습니다. 6355님은요. 저에게 올 여름은 대상 포진이었어요. 31년 동안 운영한 미술학원이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대상 포진 아픔도 그저 감사한 여름이었어요. 이 또한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빨갛게 피어난 배롱나무 꽃이 한창이죠. 무더운 날씨에 언제 이렇게 피었나 싶어 자꾸 시선이 가는데요. 이 꽃은 100일 동안 붉게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한 송이의 꽃이 100일 동안 피어있는 건 아닙니다. 한 꽃이 지면 또 다른 꽃봉오리가 피어나면서 오랫동안 꽃을 이어가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때론 지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어가는 것. 한 번 더 꺾이지 않는 것보다 다시 마음을 내고 애쓰는 일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자,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이 자유의 상징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의 모음곡 발레 피날레 함께 춤춰보시겠습니다. 무즈키의 라키스 카르네지스 그리고 마리시안 선수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자, 조르바처럼 자유로운 그런 8월 28일 금요일 되세요.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조르바 스위트 발레의 피날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나게 그 아주 정말 멋진 그 개인 동물을 이제 조르바가 추게 되죠. 그리고 많은 악기가 함께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부즈키의 라키스 카르네지스, 마리스 얀선스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함께해 주실 분들, 국제구조위원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엘튼 존의 The Lion King 이 뮤지컬 또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참 아름다운 곡이었죠. 클라리넷의 아주 달콤한 또 선율미 리차드 스톨츠만 비브라폰의 데이브 사무엘스 기타의 진 베르톤치니 피아노의 제레미 월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명동 백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의 주말을 준비하는 워밍업하는 흐린 불금이네요. 오늘도 영원의 친구 유크를 들으며 힘을 내어 2037 쓰신 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약간 뭐 비 소식도 있던데 좀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앙상블 밴 콘서트 두 도시의 현이 개최가 되는데요. 차이콥스키와 피아졸라가 한 무대에서 만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베감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현악 앙상블 밴이 오는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베감 아트홀에서 콘서트 두 도시의 현을 개최하는데 차이콥스키는 모스크바, 피아졸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겠죠? 자, 특히 일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이 협연자로 나서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현악 합주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을 연주합니다. 이 공연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이 1812년에 썼고 1816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대공, 정말 자신의 최고의 또 이 후원자였죠.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한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리나 투르보넷 그리고 포르테 피아노의 아우렐리아 비소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린의 리나 두 르보넷 포르테 피아노의 아우렐리아 비소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건반위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오페라 조지혁이 노래하는 모차르트 조지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스 음반 발매를 기념해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프로젝트를 펼쳐보이는데요. 단정한 아름다움 너머의 오페라적인 면모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대화, 장면의 전환이 살아있는 오페라적 무대에 가깝게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연 여러분께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선물 드리는데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또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함께 감상하실 곡 자코모 푸치니의 일다바로 이 3부작 가운데서 일다바로 외투 수오르 안젤리카 수녀 안젤리카 그리고 잔니스키키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한 새 작품인데 일명 뭐 삼곡 병풍 이렇게 불리는데요. 자, 따바로 가운데서 오 루이지 루이지 하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 요즘 뭐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금년 여름에도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젠타 역으로 등장했다가 또 언제 그 또 연습이 다 됐는지 또 이 까르멘을 소프라노지만 메조 소프라노 여긴 까르멘을 또 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가서 노래를 하고 조나탄 테텔만 하고 정말 그 기염을 토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또 허락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고 연주를 잘한다는 거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함께합니다. 아셔 피쉬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볼로냐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자코모 푸치니의 일다바로 외투 또는 뭐 망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주인공인 조르제타가 연인인 하역 인부 루이지를 애타게 부르는 이중창 또 주요 대목이었습니다. 야, 뭐 아주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 모였어요.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개감 그리고리안이라는 또 마린스키 극장의 위대한 오텔로 또이 스페이드 여왕 예, 게르만을 불렀던 또 라다메스 아주 잘 불렀던 그런 아버지였고요. 이 아버지하고 그 외모는 그렇게 안 비슷한데 아스믹 그리고리안은 또 이게 좀 아름답고 그 날씬하잖아요. 아버지는 배가 엄청 크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노래 가창 실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소프라노 역을 불렀고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 조르제타가 사랑하는 루이지 역을 불렀고 아셔 피쉬가 지휘한 볼로냐 실외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사연을 안 보내나 이렇게 알았더니 이게 막혀 있었어요. 뭐 그래서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김현준 씨가 헉 클래식이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하선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김양희 씨 비와 바람의 아침 오늘도 유클과 함께 할게요. 이상숙 씨 안녕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유경량 씨도 어제 우연히 시청 전망대 다녀왔어요. 계속 가봐야지 했던 곳인데 볼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못 가봤는데, 야,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은 가봤는데, 시청 전망대, 야, 이 시원하네요. 저도 유경란 씨는 보니까 아주 서울 시내 곳곳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현준 씨 클래식 좋을 때는 좋은데 특히 피아노 쪽이 부드러워서 좋아하신다고. 김상은 씨가 힘이 들땐 하늘을 봐 이러면서 출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은구 씨가 안녕하세요. 조금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내려서 유클과 함께합니다.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클래식 좋네요. 희 감사합니다. 김현준 씨도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일범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클래식과 함께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인천은 날씨가 흐립니다. 작은 우산 준비하십시오. 이것도 잘, 외출하시는 분들, 작은 우산 준비하셔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만남 가족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재진 씨도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새싹 청취자 9271 쓰시는 분 음악회 신청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아이 둘 육아하면서 힘들다가도 아침에 클래식 선을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진답니다. 장소가 남편 회사 근처라 남편과 모처럼 데이트하고 싶어 신청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떤 음악회일까요? 이 음악회 좀 올려주셔서 이 조재혁 씨 연주인지 아니면 오주영과 또밴 앙상블의 연주인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은구 씨 아스믹 그리고리안은 켄트리치.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연출가죠. 남아공 출신의 켄트리치 연주의 베르크 보짝부터 엘렉트라 맥베스 등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좀뭐 최고의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소프라노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상송 팡수아입니다.

상송팡수아의 재즈에 대한 애정은 그의 클래식 연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는 연주할 때 다음 음을 반드시 쳐야 한다는 강박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악보 안에서도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주는 미리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해석보다는 그 순간의 감각과 직관을 따라가는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녔죠. 프랑수아는 음악뿐 아니라 문학과 시,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다양한 예술가들과도 어울리며 밤늦도록 음악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분방한 삶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요. 밤마다 재즈 클럽에서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조금씩 그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 연주할 때마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는데요. 그의 삶에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섬세하고 시적인 순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거칠고 강렬해지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연주. 그래서 상송 프랑수아의 연주는 같은 곡을 연주해도 매번 똑같지 않았고 바로 그 예측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12개의 에뛰드 연습곡. 그 중에서 11번 뿔레 아르베지오 강포제 복합 아르베지오를 위하여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수아의 연주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은 결국 상송 펑수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말년에는 연주 컨디션의 기복도 점점 커졌는데요. 1970년 10월 그는 드뷔시 피아노 작품 전곡 녹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품은 드뷔시가 말년에 작곡한 12개의 에튜드였는데요. 긴 녹음 작업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은 12곡 가운데 5곡뿐이었고 나머지 곡들은 추가 녹음을 이어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약속한 시간에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날 상수

프랑수아는 스튜디오로 향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6이라는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요. 짧은 생애였지만 상송 프랑수아는 20세기 피아노 연주의 역사에서 누구와도 닮지 않은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쇼팽에서는 시적인 서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디비시와 라벨에서는 풍부한 음색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들려주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완벽하게 정돈된 연주보다는 그 순간 살아 움직이는 음악을 추구했던 상송 프랑수아의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그의 음악 세계에 정리해 봅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그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피아노의 상송 프랑수아, 앙드레 클리덩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라 소시엣 데 콩셀 듀 콩수바토아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이번 주 주인공 상송 프랑스와 그리고 앙드레 글리덩스가 지휘한 이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재진 씨가 집중해서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상송 프랑스와 연주 잘 들었어요. 다음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떠올려주셨는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현준 씨가 좋다. 사무실에서 음악 듣다 보니 벌써 11시네요. 시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키스 제릿의 My Song, 피아노의 키스 제릿, 그리고 색소폰의 노르웨이 출신 얀 가베렉,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발레 다니엘손, 드럼의 존 크리스텐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 예전에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이 얀 가베렉의 색소폰 연주를 감상했는데 탈리스 콜라스하고 같이 그 아카펠라하고 같이 했는데 와 정말 천상의 화음. 이 색소폰 소리가 이렇게 성스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연주였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얀 가베렉이 뭐 정말 이름도 멋있지만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 하얀 의상과 함께 기억이 납니다. 스트라이프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8월 28일 금요일 장애부 유쾌한 클래식 2부 함께 하는데요. 아니 이게 누구요? 얀 가베렉? 유영훈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능구 씨 키스 자렛과 얀 가베렉 모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왠지 카를로스 조뱅의 웨이브 신청합니다. 재즈 시간에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기 전에 보사노바 제대로 한번 들어야죠. 유영훈 씨 오늘 아주 활약하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유능구 씨는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버전까지 좋아하는 마이 송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이제 2부 모빌 코리아 윤활유 한국인삼공사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영국의 레이폰 윌리엄스의 판타지아 온 그린슬립스, 프로노솜의 주제이한 환상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내일이네요 벌써.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조르주 비제의 랄레지안, 이 알퐁스 도데의 연극 아르레 여인의 곡을 붙인 극부수 음악입니다. 그 모음곡 1번의 까리옹 종인데요. 이게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조르주 비제이의 알퐁스 도데의 연극 랄레지안, 아르레 여인 그 모음곡 1번의 이 까리옹 부활 대축일 성당의 종소리였습니다. 샤를 민슐가 지휘한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안경근 씨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는 작업하느라 듣기만 하고 2부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유 죄송하긴요. 이렇게 또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 살아온 시간과 경험, 삶과 생애, 일생을 뜻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데요.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기도 하죠. 영화와 음악에서도 이것을 제목으로 한 작품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이것은 아름다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고요.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는 집시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과 덧없는 삶을 그린 단막 오페라에 허무한 이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스메타나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자서전적인 현악사중주 1번 나의 생애 이것으로부터 를 작곡했고요.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사랑에 빠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는 마음을 장밋빛 이것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인생, 2번 스카프, 3번 하늘, 4번 유혹. 여러분이 정답 보내신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루이 굴리엘미의 라비앙 호즈, 보컬의 에디트 피아프 장밋빛 이것. 자, 그리고 니콜라 피오바니의 La Vita è Bella, 이것은 아름다워 중에서 Cinema Serenade Ensemble 연주로 감상하시겠고요. 마누엘 데 파야의 Spanish Dance, La Vida Breve, 허무한 이것 가운데서 스페인 춤 함께 만나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죠? 네마니아 라돌로비치, 아주 그 높은 장화 신고 나타났습니다. 더블센스의 연주를 함께하고요.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 1번 2단조 From My Life 나의 인생으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버 아파시오나토 타카치 퀄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사랑에 빠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는 마음을 장밋빛 이것에 담아 노래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생, 2번 스카프, 3번 하늘, 4번 유혹.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쿨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쭉쭉 올라가니까요. 알려주시고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네, 함께 들으신 곡, 오늘의 또 퀴즈 카페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스트링 퀄텟 현악사 중주 1번 2단조 From My Life 나의 인생으로부터 나의 생애로부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 이 어린 시절

추억을 유년기의 추억도 담았죠. 타카치 쿼테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니쉬 댄스 라비다 브레베 오페라 단막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스페인 춤 네마니아 라돌로비치가 바이올린 연주했고요. 더블 센스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피오바니의 라비타 에 벨라 정말 아름다웠던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가운데서 치네마 세레나데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루이 굴리엘미의 라비앙 호즈 장밋빛 인생 보컬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답 발표해야죠. 사랑에 빠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는 마음을 노래한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제목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장밋빛 인생입니다. 자, 정답 맞춘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인생과 관련된 음악을 더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756 쓰시는 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장밋빛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든 분들 힘든 일도 좋은 일로 바뀌길 기도드려요. 매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정답 인생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073 정답 1번 인생 대구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 빨래 놓고 안 와서 유클 청취 중입니다. 오늘 날씨에 클래식이 더 감미롭게 들리네요. 아 비 올 때 또 그럴 때가 있죠. 5982 인생 라면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답 맞추신 건가요? 자 인생 라면 맛있게 드시면서 또 함께 그 인생이니까 맞추신 거죠. 그래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또 후식으로 잘 드세요. 잭 루버의 So is my living. 이것이 나의 인생. My way인데요.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베르너 슈밋, 웰케가 지휘한 뮌헨 바바리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크르보가의 편곡한 거죠. So ist mein Leben, my way. 또 독일어로 처음 들어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헤르만 프라이가 굉장히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곡도 많이 불렀죠. 베르너 슈미트 웰케의 지휘였고요. 민휘너 바바리아 오케스터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윤은구 씨가 그 시절만 해도 얀 가바레에게 존재감을 잘 몰랐기에 그 공연을 놓친 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앨범 ECM 레이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얀 가바렉하고 탈리스 콜라스가 아주 그 성스러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야 정말 저는 굉장히 앞쪽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천상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자,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설번호 178 가운데 2악장 깐딴도 에스프레시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시향하고 공연했죠. 현대 피아노 음악의 어떤 사도 같은 우리 피아니스트 피에르 로랑 에마르, 이 프랑스 피아니스트 연주로 감상합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썰번호 178, 2악장 칸탄도 에스프레시보, 피아니스트 피엘 로랑 에마르, 이 현대음악 아주 스페셜리스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서울시향 공연에서 봐서 더욱더 반갑네요. 레이첼 포트만의 마이너 스윙, 이 장고 라인하르트의 대표적인 곡 기타 연주, 그리고 말콤 로스와 함께 기타 연주했고요. 바이올린의 스테판 그라펠리, 퍼커션의 이언 스토다트가 함께했습니다. 영화 초콜릿 중에서 나오는 마이너 스윙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신청곡 퍼레이드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392명이 숨지고 1,500명이 넘게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네팔 대홍수 희생자를 애도하고 구조를 펼치고 있는 구조대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자 감소가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 차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100일을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을 투입하는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392명이 숨지고 1,5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경찰과 관광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상당수 실종자가 진흙과 잔해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장비까지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생사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급한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등 1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네팔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때 현지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네팔 대홍수 희생자를 애도하고 구조를 펼치고 있는 구조대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보낸 애도 전보를 통해 네팔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에 따르면 교황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영적으로 함께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구조활동에 힘쓰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어제 애도 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한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을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와 구조에 힘쓰고 계시는 구조대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3%포인트 내린 결과입니다.

0: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경제, 민생 등이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검찰 권한 축소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자 감소가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치하드리며 더욱 반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자살자 수의 감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희망 만들기의 핵심은 민생 개선이라면서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상승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 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는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 조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엣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엣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도주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여장을 하고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시신 확보를 위해서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06세로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태국의 사왕 잔프람 선수가 105세 이상부 남자 원반 던지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80세 이상부 100m 달리기, 여자 70세 이상부 80m 허들에서도 신기록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 총 5개의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신행철 선수는 70대 남자 5000m에서 우승하면서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대회는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대구시와 세계 마스터즈 육상연맹은 지난 26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세계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번 총회 투표 결과 네덜란드 브레다와 경합을 벌인 미국 휴스턴이 2030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최종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도심의 열 공급원과 열 정체 현상이 경북 지역의 열대야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대형 공장 지붕의 열 방출과 냉기를 막는 건물 배치가 경북 지역의 야간 열대야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산과 하천의 시원한 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람길을 고려한 인허가 기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길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물 저층부 캐노피 설치와 고반사 지붕재 사용 등 실효성 있는 도시 설계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실외기와 배기구 열기가 보행로로 향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기준부터 즉시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가 도내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임산부 259명이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현장에서 출산한 사례도 4건 있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분만 취약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해 119 안심콜을 이용한 행복한 태아지킴이 등록 서비스와 이송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주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 경북 세일페스타 입점 마케팅 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주요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0여 개사와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 20여 개사의 전문 상품 기획자들이 참가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사 출신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참여 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우수 상품 전시존을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제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2027년 판로 확대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청년 농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마을 규모에 따라 시작형은 최대 400만 원, 성장형은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농가에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입점과 온라인 홍보, 유통도우미 운영 등 농가 여건에 맞춘 다각적인 판로 확대 사업을 지원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5.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9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요즘 야간 산행, 일명 야등이 인기라고 하죠. 퇴근 후에 간편한 복장으로 이 운동화에 그냥 물 한 병 정도만 챙겨서 근교에 만만한 산을 오르는 건데요. 이런 가벼운 야간 산행을 즐기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 무더운 한낮보다 산에 오르기가 좋고요. 둘째, 퇴근 후에 하루의 스트레스도 풀고, 셋째, 적당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넷째, 무엇보다도 아주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게 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가워치고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장기하의 느리게 걷자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특히 사랑받는 야간 산행, 일명 야등은요. 젊은 층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이 참 즐겨 한다고 해요.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도시 야경도 구경하고요. 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저는 야간 등산은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이제 제 인생의 산은 그때 다 끝났습니다. 산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강원도의 산 특히 또 높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군 생활 동안 산을 너무 많이 타서 등산을 잘 안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야간 산책을 좀 즐기는 편인데요. 저 이제 또 분당 근처에 공동역 근처에 경의선 숲길이 있어요. 그래서 쭉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홍대까지 서강대 지나서 홍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경의선 숲길도 걷고요. 오늘 조금 더 걸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홍대 레드로드 끝까지도 막 걸어가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 낮에 걷는 것보다 밤에 해지고 걸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편안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약간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느낌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야간 등산, 야간 산행 대표적인 코스로 이 교통이 좀 편리하고요.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된 곳을 꼽는데요. 남산이나 인왕산, 아차산, 관악산 등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이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니까 밤에도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혼자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인과 함께 하거나 동호회 참석을 추천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빵집 가족분들도 가볍게 오를만한 산이 근처에 있으신가요? 이 야간 산행을 즐기려면 높지 않은 산, 험하지 않은 산에 좀 골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또 숲길이나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길들 그냥 따라서 이렇게 능선 따라서 걷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야등하기 좋은 곳도 추천도 해주시고요. 내가 밤에 이렇게 산책을 나간다라고 하면 누구랑 함께 나가고 싶은지 또 이렇게 도란도랑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야등하고 낮에는 가볍게 라빵도 하고 부담 없이 들려도 좋은 우리 라디오 빵집과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류아느님께서 경의선 숲길 너무 좋아요. 밤에 걷는 길 산책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면서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류아느님 어서 오시고요. 경의선 숲길 걷다 보면 이제 강아지들 산책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만 강아지 없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산책도 하고 이 손에 묵주 들고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이 경의선 숲길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강추 드립니다. 네. 2037님 오셨는데요.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이 찾아왔네요. 오늘도 고소한 강경인의 빵 먹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또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빵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716님께서 용대신부님 요즘 매일 늦어져서 인사도 못 드리고 듣기만 하다가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신부님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힘이 좀 없어 보이시네요. 혹시 좀 편찮으신가요? 신부님 편찮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쌩쌩한데요. 금요일이라서 약간 이제 기력이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계속 저녁에 약속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제가 내향형 인간이다 보니까 이 저녁 시간 좀 고요하게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제 좀 이 미팅이 많이 생기면 좀 이렇게 지쳐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또 기쁜 시간 보낼 수 있겠죠. 네, 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500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은 혹시 라디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을 때 없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한 10년 정도 예상해봅니다. 네. 한 10년 예상하고요. 이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 될 때까지 하려고요. 네. 농담이고요.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을 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아 나도 산티아고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약간 무언가 새로운 자기개발과 그런 그 뭐랄까요 긴 시간에 필요해서 하는 행동들 뭐 휴가들 이런 데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 이 그래도 라디오가 우선순위라서 아 이럴 때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늘 기쁜 것 같아요. 이 라디오에서 또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날까 또 어떤 청취자분들과의 재밌는 마음을 또 나눌까 그런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디오 빵집을 제가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국에서 허락해 줄 때까지 하고요. 이 그동안 그런 마음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산티아고를 가든 어디든 좀 가보고 싶긴 하네요. 우리 남유진 어린이 우리 남유진 친구 왔는데요. 오늘 영업 119일이에요? 219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우리 빵집 영업 지금 벌써 219일째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곧 있으면 두 달 있으면 1년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용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이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9203님께서 천안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출첵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천안의 소나기를 통해서 또 약간 시원함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서울도 빨리 좀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좀 비가 기다려지는 시간이긴 합니다. 천안에서 또 이제 즐겁고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천안에 또 최수지 수녀님 살고 계시는데 오늘 우산 잘 챙겨가셨나? 갑자기 급 궁금해지네요. 네, 실비안님 오셨는데요. 구름 잔뜩 낀 하늘이 이 비를 머금고 신나는 금요일 신신우신역에 잘 도착했어요. 전 신부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최고로 즐겁고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늘 라디오 진행하는 두 시간은 정말 눈 감았다 떴는데 끝나 있는 것 같아요. 네. 007호님께서 용디 신부님 슬림 얼굴이 저는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치과 치료 잘 받아서 더 보기 좋아요. 깊고 기쁜 이 기대감 같이 받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 이제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네, 다짐은 했어요. 이제 시도만 하면 되는데 얼굴이 더 슬림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또 이제 방송 끝나고 치과를 잠시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한두 번만 더 가면 돼서 빨리 더 건강해지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오셨는데요. 울산도 비가 옵니다. 거제 포함해서 남부지역은 비 오는 곳이 많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울산 또 거제도 우리 남부지방 이렇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또 비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 그래도 이 비를 통해서 더위는 식히고 또 피해는 없고 가을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네요. 1500님께서 라디오 오래오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오래오래 또 우리 신신우신 자리 지키면서 저도 여러분과의 기쁜 시간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또 맛있는 라디오 빵 굽고 있는데요. 주말에 뭐 할까? 아 이번 주말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도 떠나볼 예정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8월 언제 지나갔어? 누가 내 8월 가져갔어? 스페셜 순례지기로 다시 한번 이분 모셨습니다.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우리 신부님인데요. 휘파람 부는 사제 백상여 스테파노 신부님과 이 휘파람 불면서 함께 성지순례 떠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 또 어디로 떠날지 잠시 후 2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또 이 시간 가득 채워볼게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음모아의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평범한 또 보통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0307님께서요. 신부님, 대구에도 비가 오네요. 집 앞 바로 옆 범어산에서 이른 아침 묵주 들고 비 맞으면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며 또 다녀왔습니다. 미사도 다녀오고 소박하게 된장찌개로 점심 먹으면서 빵집 들립니다. 소소한 행복이네요 라고 보내셨네요. 와, 우리 0307님께서 대구에 또 비 소식 전해주셨네요. 우리 0307님 근처에는 범어산이 있나 봐요. 이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산에 오르면서 또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건강해지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점심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이 강용인의 빵집과 함께 오후도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경혜 님께서요. 남쪽만 비가 오나 봅니다. 울산에는 비가 꽤 많이 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가뭄이 걱정이었거든요. 이 비가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이 또 큰 농사 말고도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텃밭 이렇게 가꾸시는데 비가 또 이렇게 기다려지시나 봐요. 이 물 뿌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사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야 농작물들이 잘할 텐데 우리 기술 감독님 이렇게 이번 주말에 가서 비 잘 맞은 농작물 수확해가지고 저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78님께서 찬미수님 강용인의 빵집 번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참 좋은 방송이네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날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맛있는 라디오 빵과 더해서 별도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플리시티의 별 하나.

심플리시티의 별 하나, JPM의 조신 그 이름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656님께서 안녕하세요. 소년미 넘치시는 신부님. 신부님들은 나이가 드셔도 유독 소년 같은 분들이 많으신 듯해요.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도 머리는 새하얗신데 소년처럼 해사하게 웃으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는 유독 즐거워 보이시고요. 프란치스코 신부님도 그러실 듯해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옆반에 착하디 착한 녀석이 제빵학원에서 배웠다면서 노란 슈크림빵을 구워서 내미는데 너무 귀여웠답니다. 맛있는 빵 먹으면서 신부님이 구워주시는 빵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656님 어서 오시고요. 신부들이 이제 유독 소년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해가지고 끝까지 어른이 못 되고 이제 철이 못 든다라고 이렇게 서로서로 막 농담하곤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볼 때도 너무나도 이제 예뻐해 주시는 우리 주임 신부님들 그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늙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656님 이렇게 중학교 이제 아이들 계약해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노란 슈크림빵 하나 덕분에 약간 기쁨과 행복지수가 막 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빵 통해서도 더 행복하고 기쁜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유진, 우리 유진이 친구가 들려주시는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우리 또 신신우 신이 이 선곡 맛집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유진의 친구 신나게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신나는 노래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전해드릴게요.

장윤정의 사랑아 함께 들으면서 신나게 몸을 좀 들썩들썩 해봤는데요. 우리 1500님께서 이 장윤정의 사랑아 옛날에 사장님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생각이 나서 또 부르곤 했네요. 이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우리의 어떤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네요. 우리 하느님께서 마음이 꿀꿀했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니 기분이 업! 보내주셨어요. 저도 약간 금요일이라서 좀 처지려고 그랬는데 노래 들으니까 확실히 좀 기운이 더 나네요. 우리 경혜님께서 우리 신부님은 음악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별 생각 안 합니다. 네. 음악을 그냥 저도 즐기고요. 이런 노래가 또 있네. 한번 나도 불러볼까?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또 맞춤 선곡으로 아주 신나고 기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래도 2부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길어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2부에 함께 떠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스페셜 순례지기 우리 백상열 신부님과 함께 휘파람 불며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도 또 휘파람 라이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왠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신부님 준비를 해주셨을지 안 해주셨어도 시킬 거예요. 네, 어서들 오시고요. 우리 2부로 건너가서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추의 1과 2분의 1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저 용디가 고른 곡 많이 들어본 노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Sealed with a Kiss 바비 빈턴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는데요. 약간 올드팝의 대명사로 불리는 곡 중에 하나죠.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이제 여름 동안 잠시 이별을 해요.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요.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사 내용 중에 To meet in September, 우리가 9월에 이제 만나요. 약간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정신을 차려보니까 8월 마지막 금요일을 오늘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이 여름에 잠시 이별을 하고 다시 이제 9월에 만나요라는 그 가사처럼 이제 이 여름이 갔구나, 점차 가을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 골라봤고요. 이 노래 또 특별하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백상열 신부님과 음악실에서 함께 또 띵까띵까 했던 노래 중에 한 곡이라서 추억을 담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의정부교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신부님과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광고 듣고 우리 신부님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을지로 본점 라디오 빵집에 모두 모두 집합. 우리 깃발 대신 빵 들고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휘파람 부는 신부님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잊을만 하면 오는 네. 백상렬 신부입니다.
0: 휘파람이 그리워질만 하면 찾아오는 우리 백상렬 신부님 오셨는데요. 어떻게 한 달 잘 지내셨나요?
2: 네. 한 달 동안 아주 더 죽는 줄 알았네요.
0: 왜죠? 논문도 끝났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2: 아, 논문은 끝났지만 네. 제 공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8월 초부터 프랑스어 네. 공부 시작했는데.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 머리가 아프네요.
0: 어떻게 프랑스어 인사말 한 단어 해주세요. 봉주르 한 번.
2: 봉주.
0: 파리 바겟.
2: 네. 이 이사 못하는 게 너무 슬프네요 아직.
0: 그렇군요. 우리 신부님의 네. 공부는 끝나지가 않았군요. 네. 이 더운 여름에 신부님 이제 또 복장이 참 눈에 띄네요.
2: 아 예.
0: 네. 이게 어떤 복장인가요?
2: 요거는 이제 리넨으로 된 장저고리죠.
0: 장저고리.
2: 네. 네.
0: 이 안 더우신가요? 긴팔인데?
2: 이게 리넨 소재라서 땀 나면 오히려 약간 시원해집니다. 바람 싹 불면서 이게 안 붙으니까 이게.
0: 이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제 더울 때 바람을 이용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또 지혜를 갖고 계셨잖아요.
2: 그렇죠.
0: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약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더위를 식히는. 네.
2: 그렇죠. 물론 리넨은 없었죠.
0: 아, 그쵸.
2: 삼배였지만.
0: 그렇죠. 네. 삼배였겠지만.
2: 뭐 같은 원리죠.
0: 네. 네. 아니 우리 신부님께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9203님께서 안녕하세요. 저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신부님 오늘도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오지수 미카엘라님께서 빵돌이 스테파노 신부님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3: 아유,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신부님 또 지난번에 빵지순례 함께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반응이 좀 있었나요 주변에서?
2: 깜빡하고 네. 알리지 못해가지고
0: 막 부모님이랑 네. 좀 이렇게 여기저기에 알려주셨어야죠.
2: 그러니까요. 아 네. 이번에는 꼭 네. 여기저기 퍼나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또 더위가 좀 한풀 꺾일랑 말락하고 비도 조금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하는 날씨에 딱 성지순례 떠나기 참 좋은 네,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빵지순례를 이렇게 함께 떠나주시지만 우리 신신우신 인스타 또 릴스에는 신부님 휘파람이 더 화제가 되어 있다. 라고
2: 네. 아, 올라갔었어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2: 아, 그럼 몰랐네.
0: 네. 신부님의 이제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냐.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오늘도 혹시 한 곡 준비해 주셨나요? 그럼?
2: 아, 그럼요.
0: 아오.
2: 상콤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상콤한 걸로.
0: 약간 우리 피디님의 제작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 성지순례로 모셨는데 이 휘파람으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려는 약간 의도가 담겼지 않나.
2: 메인 컨텐츠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0: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같이 떠나서 기타 하나 딱 메고. 이 쉬다가 순례하다가 잠시 그 이렇게 약간 돌 위에 앉아가지고
2: 아~
0: 성가 하나 딱 부르면서 이렇게 아~ 휘파람 부는 그 장면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라디오 빵집에서 대신 이렇게 또 만족을 시켜주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빵집 옆 성지순례 좀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을 해보셨나요?
2: 네.

0: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네. 오늘은 조금 독특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1: 네네. 좀 네. 독특한 순례를 준비를 했다. 네. 지금까지의 약간 평범한 순례들 어느 장소에 가고 거기서 이제 성인들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0: 그쵸?
1: 그 주변을 약간 돌아보는 느낌의 성지 순례였다면 오늘 신부님과 함께 떠날 빵지 순례는 그런 일상의 성지 순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
0: 네.
1: 네, 일 수 있겠다. 힌트를 좀 주세요.
0: 이 순례는 네. 가을에 하기 좋습니다.
1: 가을에 하기 좋은 순례.
0: 지금 큰일 납니다.
1: 아!
0: 이런 날씨.
1: 신부님이 왠지 힌트를 주시니까 저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도보.
0: 아,
1: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결인가요?
0: 그런 셈이죠. 큰일 납니다. 이 날씨 진짜.
1: 여름보다는 약간 네. 한풀 더위가 꺾인 가을에 하기 좋은 순례.
0: 아, 맞습니다.
1: 약간 그래도 어쨌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사이버 성지 순례 이런 건 아닐 테니까
0: 네.
1: 어느 쪽인가요? 근처.
0: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곳이 한강변이었잖아요.
1: 네네네.
0: 이번에도 한강변의 어딘가입니다.
1: 아, 우리 여기까지만 힌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 이 너무 덥지 않을 때, 약간 가을쯤 선선할 때 할 수 있는 순례. 오늘의 빵지 순례 약간 어떤 순례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이번 순례지 어디일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인 듯 아닌 듯 우리 신부님과의 순례 어디로 갈지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0: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치면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1: 아, 예. 정말요?
0: 너무 건조하신데요?
1: 할수 있겠어요?
0: 제가 가구를 하고
1: 예. 저는 해요.
0: 저는 해요. 네, 죄송합니다.
1: 뭐야.
0: 우리 빵집점 성지순례 오늘 의정부결구 백상렬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7900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광주교구 김인수 글라라입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답니다. 꼼짝 못하고 청취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성지순례 떠날 때 비 오면 어떡해요?
1: 뭐 못 가거나 버스를 타야죠. 차를 타야죠.
0: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1: 그럼요. 네.
0: 오지수 미카엘라님께서 혹시 새남터 성지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지혜님께서는요. 절두산 성지로 보는데 맞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새남터 절두산 해당이 되나요?
1: 그쵸. 그것도 한강변에 있죠. 그것도 한강변에 있죠.
0: 한강변에 있는 약간 그런 성지들. 별사랑이님께서 가을에는 절두산 순교 성지 걸으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순례 어디로 어떻게 떠나는지 공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순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행주성당에서부터 한강변을 따라 마제성지까지 이르는 모든 성지를 성지에 이른 일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0: 아 약간 오늘의 성지순례는 종합 선물 세트.
1: 아 그렇죠.
0: 네네네. 네. 어디 한 곳에 특별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한강을 따라 쭉 이어서 걸어가는 네. 네, 그런 성지순례라고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한 장소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소개나 그런 것보다는 그거를 이어가는 좀 전체적인 여정, 사실 좀 개인적인 체험인 네. 거죠.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0: 약간 한강을 따라서 걷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네, 네네. 그렇죠.
0: 오늘 성지순례 함께 가볼 텐데요. 신부님께서 직접 또 순례를 하신 그런 순례지라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걸리셨나요, 기간이?
1: 그게 3월 중순이었는데 네. 3박 4일 걸렸습니다.
0: 아, 3박 4일. 행주 성당에서 마제 성지까지 네. 뭐 자전거 안 타고 네. 버스도 안 타고
1: 걸어서
0: 지하철도 안 타고
1: 그쵸.
0: 택시도 안 타고
1: 네. 네,
0: 오로지 걸어서
1: 네, 네.
0: 걸어서 3박 4일 동안 걸었던 그 코스. 휘파람은 불면서 가셨나요?
1: 중간에 한번 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0: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빵지순례 백상렬 신부님과 함께 한강을 따라서 걷는 3박 4일간의 여정을 압축해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준비 되셨나요?
1: 예. 네,
0: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 외쳐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출발! 예. 자 여정 1일차부터 4일차까지의 여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좀 어떤 순서로 걸으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1일차에는요 제가 살고 있는 행주성당에서 출발을 해서 절두산 성지를 찍고
0: 네.
1: 근처에 있는 상수에서 묵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그 상수에서 출발해서 당국의 성지 갔다가 또 근처에 새남터 이제 성당 갔다가
0: 네.
1: 성수역 근처까지 가는 여정이었고요.
0: 네.
1: 3일차에는 성수에서 출발해서 광장동 성당을 찍고 천호대교를 건너서 하남 쪽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0: 그래서 네.
1: 마지막에는 하남에서 팔당대교 넘어서 마제 성지까지 가는 네. 여정이었습니다.
0: 딱 코스가 서울을 이제 동그랗게 본다고 하면 이제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1: 그쵸?
0: 첫째 날은 이제 절두산 약간 왼쪽 아래까지 오고 둘째 날은 이제 서울의 남쪽을 쭉 건너가지고 오른쪽 성수까지 가고
1: 예.
0: 셋째 날 이제 천호대교 건너서 이제 약간 서울에 빠져 나와서 하남까지 가고 마지막 날 목적지 이제 마제에 딱 도착하는
1: 예.
0: 네, 그런 코스였네요.
1: 그래서 한강 따라서 이렇게 간 겁니다.
0: 네. 따라서. 아니 3박 4일을 왜 걸으신 거죠? 휴가하셨나요?
1: 그건 아니었고요.
0: 네.
1: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 때여서
0: 논문 쓰기 싫다.
1: 아 어떻게 하셨지?
0: 공부하기 싫다.
1: 논문 쓰기 싫다라기보다는 논문이 너무 안 써진다. 시간은 없는데 논문이 네.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사람이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일단은 다 내려놓고
0: 네.
1: 그냥 걷자라는 생각해서. 네,
0: 약간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느낌으로.
1: 네, 그냥
0: 성지 순례길을. 네.
1: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네. 모험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네. 근데 왜 일상에 벗어나서
0: 왜 하필 목적지가 마제였나요?
1: 그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0: 아.
1: 그래도 길게 막 잡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은 뭐가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으니까 네네네네. 길도 그렇고 뭐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초보여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이런 걸 잘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나의 어떤 체력적인 역량과 또 이제 내가 힘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1: 아, 그쵸.
0: 이제 또 약간 적당한 기간
1: 네.
0: 또 어떤 편한 동선 이런 걸 고려해서 행주성당 우리 신부님이 살고 계신 성당부터 마제성지까지 이렇게 또 걸어보셨던 그런 여정이었네요. 이렇게 또 걷고 나니까 약간 그 순례지들의 의미가 좀 있었나요?
1: 네. 뭐 사실 걸을 땐 몰랐죠. 그냥 네. 걸을 때는 아 그냥 뇌를 비우고 싶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고 싶어서 걸어 끝나고 얼마 전에 이제 이거를 좀 본인데 어? 이 성 각각의 순례지들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기억하는 이게
0: 네.
1: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주는 근대교회에 대한 기억이 이제 담겨 있는 곳이고
0: 네.
1: 절두산 그다음에 당국의 세남터는 이제 신유부터 병인박해까지 이제 기억을 담고 있고 마제는 그보다 더 전에 이제 그 우리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일가가 살았던 그 가문 전체가 살았던 마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0: 네.
1: 한국교회 역사의 어떤 흐름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0: 약간 이 도보 순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사의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느낌으로
1: 그쵸.
0: 이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근대 또 박해 시대 또 교회의 시작점까지 이렇게 좀 따라가 보는
1: 거슬러 네. 올라가는 그런 게 된 거죠.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반대로 순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그쵸.
0: 마제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약간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해서 이 역사의 흐름과 우리 또 순교의 흐름이 함께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또 순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0: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좀 나흘간의 코스를 걸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좀 그 답답한 마음 일단 해소가 되셨나요?
1: 하면서 정말 되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얽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어쩌지? 이제 난 큰일 났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걸으면서 걷는 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마음이.
0: 하루에 걸었던 시간 얼마 정도 되셨나요?
1: 일단 거리상으로는 하루에 약 한 20km 정도 네네. 걸었고요. 그걸 이제 한 반반 나눠서 오전에 반,
0: 네.
1: 오후에 반해서 한 3, 4시간씩 오전 오후를 이렇게 걸었었죠.
0: 네. 걷는 코스 중간에 성지도 들리고
1: 네, 성지도
0: 구경도
1: 들리고.
0: 하고 밥도 좀 먹고
1: 그럼요.
0: 네, 휴식도 좀 취하고 네. 휘파람도 불고 네. 네.
1: 그 이상 걸으면은 뭔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딱 20km 정도로 끊었어요. 물론 이제 알아서 끊어지긴 하더라고요.
0: 네네.
1: 포인트별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0: 우리 청취자분들도 빵지 순례를 함께 떠나실 때 그렇게 걸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20km 정도면 이제 뭐 크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걸으시면서 들었던 어떤 감정들 어떤 감정이 좀 이렇게 이어지시던가요?
1: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두고 온 내 삶은 지금 뭐가 아무것도 안 풀리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잘 가든 못 가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길 위에서 이것들이 많이 느껴졌죠. 막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엠마오의 제자들이거나
0: 네.
1: 혹은 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같이 떠오르면서 지금 그분들이 했던 그 걸은 그것을 지금 나도 함께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꼈죠.
0: 약간 그게 또 순례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약간 일상에 내 복잡하고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걸어가는 동안에는 주님과 나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으로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뭐 어디를 가든 소중한 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좀 걸어가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있으신가요?
1: 글쎄요. 그 한강을 걸으면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한강이 정말 길이 잘돼 있구나. 걷기 너무 좋구나라는 게 느꼈고요. 그리고 가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건.
0: 어떤 사람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1: 일단 한강이다 보니까 조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0: 운동하시는
1: 러닝
0: 분들,
1: 역시 유행이긴 하더라고요. 러닝에서 엄청
0: 운동하시는 분들은,
1: 많더라고요. 그때가 어쨌든 3월 중순이었고 조금 서늘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공사하는 데도 있었고 막 길이 뭐 없어졌다 생기는 곳도 있고 했는데 제일 독특했던 거는 이제 한쪽에서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슬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0: 구슬하고
1: 큰 강이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저런 걸 아직도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하시는구나. 참 열심히
0: 저 성호
1: 하시네.
0: 한번 그어주고 가시고
1: 아유, 해코지할까봐. 조용히, 조용히. 예, 묵주기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0: 계셨어요.
1: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예.
0: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 길 옆에 조성되는 그 한강 산책로 따라서 쭉 걸으시는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요즘에 달리기, 뭐 조깅,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그 사람들의 그 삶의 시간과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 나의 삶의 시간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으셨나요?
1: 그 제가 첫날 걷다가 물집이 잡혔어요. 꼭그왜 산티아고 갔다 온 시민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제일 첫 구간에서 많이 다친다 그러잖아요. 무리하다가 자기 페이스 모르고 막 가다가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날부터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그냥 꾹꾹 누르듯이 그냥 천천히 걸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저를 앞질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뛰고 걸으면 다 앞질러 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이분들과는 지금 다른 시간으로 들어갔구나. 다른 세상의 어떤 시간으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져 보일 수 있지만, 아, 그래도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집에 가겠지만, 나는 계속 길을 더 멀리, 천천히지만 더 멀리 갈수 있구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죠.
0: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앞으로 나아가는 나 약간 이런 또 사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으셨겠네요. 또 걷다가 이제 지칠 때쯤 돼서 딱 성지에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절두산이 약간 그 첫째 날의 최종 목적지 같은 느낌이었나요?
1: 그쵸.
0: 이렇게 걷다가 많이 이제 지친 시간 20km 걸었으니까
1: 그쵸.
0: 힘들었을 때 절두산 딱 갔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1: 아, 좀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성지 못 들어갔습니다. 아, 왜냐면 아, 그날 그러니까 한 20이 좀안 되는 거리였는데 아, 그러면은 한 오후에만 출발하면 되겠다. 점심 먹고 이제 점심 먹고 딱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 조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 물집이 잡혀 가지고는 아, 너무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6시 한 7시 이래요. 들어갔더니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쵸.
1: 그 입구 그 사무실 있는 거기 입구에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아이고 아멘 아멘
0: 저기가
1: 하고
0: 성지구나. 일단 입구에 왔으니까 오긴 왔다.
1: 오긴 왔다. 아유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숙소나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죠.
0: 그렇게 그럼 저녁 시간에도 한강을 좀 이렇게 걸으신 건데 밤에 걷는 그 순례 느낌은 좀 다른가요? 낮에 걸을 때랑?
1: 아, 저녁 때는 안 걸었습니다. 저녁 때는 일부러 쉬었죠. 그래서 그 첫째 날 저녁에는 이제 아무래도 숙소를 잡아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 있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상수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심 쪽으로 갔는데 그쪽을 들어가니까 좀 왁자지껄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대학도 많잖아요. 근데 3월 중순이잖아요.
0: 그쵸. 막
1: 네네네.
0: 학기가 시작된.
1: 그런 분위기. 근데
0: 그렇군요.
1: 그 안에서 아까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바쁘게 소란스럽게 자기 일상을 살때 저는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그것들을 이렇게 멀리서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 이게 나는 술래지만 약간 피정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0: 네. 이 혼자 도보로 성지 순례를 한다. 뭐 그래도 서울이니까 뭐 편의점도 많고 뭐 식당도 좀 많은 편이라서 네. 그게 어렵진 않겠지만 밥은 어떻게 챙겨 드셨나요?
1: 밥은 저 길을 가다가 네. 보이는 데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다.
0: 배가 고픈데?
1: 아 배가 고프다.
0: 저기 가자.
1: 저 카레 파네? 카레가 땡긴다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러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0: 네. 네. 이 약간 식도락 여행은 아니었군요.
1: 예, 그렇죠.
0: 정말 참된 순례를.
1: 네. 네. 네. 그래서 막 뭐 이 맛집 찾고 이러면 물론 좋죠. 네. 좋겠죠, 당연히. 기왕이면은 그것도 좋겠지만 그때는 제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개인 기분이. 나는 지금 맞아. 지금 이거는 뭔가 많이 내려놓으려고 기부가 좀 더 중심이 된 거니까 그냥 꽃피는 대로 가자. 이것도 하나의 이끄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0: 네. 그렇군요. 신부님의 순례 여정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거리가 좀 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템포도 좀 맞춰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코스를 다시 간다라고 하면 혼자 갈 건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갈 건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진 않고 한 두세 명.
0: 두세 명 정도. 네. 둘이나 셋이 모여서.
1: 네. 네. 사실 두세 명 가다 보면 입 다물게 됩니다. 왜냐면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할 말이 없으세요.
0: 아 힘들어가지고.
1: 근데 네. 그렇게 할 말이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갑니다.
0: 네. 오히려.
1: 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우리 참 열매님께서 빡센 술래네요. 그렇게 웃음하고 보내셨어. 빡세긴 하네요. 네. 네.
1: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천천히 걸으면 안 힘들거든요. 그냥 그게 힘든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0: 아니 혹시 산티아고 가보셨나요?
1: 아 아니요.
0: 그건 못 가봤습니다. 산티아고 저도 순례길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약간 이렇게 미니 순례길처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면 사실 뭐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또 이제 또 한국어가 안 통하잖아요. 다 외국어 영어 그쵸. 써야 되고 음식도 약간 입에 안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것들 뭐 짐도 맞아요. 많이 막 이렇게 지고 가야 되고
1: 그리고 제대로 걸으려면 40일 정도 걸으라고 하니까 시간 어떻게 내겠어요.
0: 하지만 우리 신부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3박 4일이면 충분하다.
1: 아, 그렇죠.
0: 네네. 하루에 또 그렇게 무례가 되지 않는 길이니까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주에서 마제보다는 마제에서 행주를 올라가는 걸 더 추천해보고 싶고요. 행주에 도착해서 이제 똥똥똥 사제관 두드린 다음에 신부님한테 이제 휘파람 불어달라고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김지혜님께서 오늘 스페셜 순례길이네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부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이유 뭘까요?
1: 아무래도 뭐 어느 성당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굳이 성지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거기서 있었던 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더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랑 엄청 먼 얘기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 성지의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 그래서 성지를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더 가깝게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네. 특히 성지 순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또 도보 순례는 약간 특별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도보 순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누구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1: 마음을 비우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기 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거였거든요. 그냥 며칠 안 하고 싶다 신경도 안 쓰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우고 싶은 분들 그래서 신자분들이 아닌 분들 산티아고 많이 가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논문 쓰시는 우리 대학원생분들 네, 추천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논문 잘 쓰셨죠? 그래서 그 뒤로?
1: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어 그때 마음을 머리를 한번 싹 비우고 들어가니까 네. 어 일사천리로 써져가지고 예 다행히 시간 내에 통과를 했었죠.
0: 뭔가 네. 일상의 복잡함과 마음의 무거움과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야겠다. 내가 이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순례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걷다가 보면 슬슬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쉴 때는 또 음악이 또 이렇게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약간 순례하는 BGM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의 또 약간 순례 BGM 오늘 어떤 곡을 또 가져와 주셨는지.
1: 네, 네. 오늘은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아. 우리 또 띵까띵까 하면서 네. 많이 들었던 네. 그 곡이죠.
0: 아니 근데 특별한 또 버전을 골라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그 하림님께서 편곡을 하셨던 그 버전을 갖고 왔는데요. 뭐 네. 제가 그거를 다 구현하지 못하고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는데 네. 굳이 그거를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약간 켈트 느낌 나거든요. 근데 켈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되게 모험을 떠나는 되게 상쾌한 여정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신부님의 노래와 또 휘파람 기타 연주를 통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1: 네. 네.

0: 브라보 브라보. 제 약간 의심이 하나 들었는데 논문 안 쓰고 기타만 기타 실력이 날이 갈수록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
1: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0: 네. 교수님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1: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너무 좋았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연습을 좀 빡세게 하셨나요?
1: 네.
0: 우리 경혜님께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감동.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고요. 우리 7900님께서 두 분 신부님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같이 한번 갈까요?
1: 아까 걷자면서요. 네.
0: 어떻게 우리 피디님이 저를 보내주셔야지. 아. 아,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1: 하지만 교구에서 허락해 줄지 사실을. 아,
0: 네. 산티아고까지는 힘들어도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마제 행주는 한번
1: 아 걸을만합니다.
0: 네, 네, 해보아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만약에 뭐 3박 4일이 다 안 된다 그러면 뭐 중간에 자전거도 좀 타고 네, 버스도 그럼요. 타고 뭐 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1: 사실 자전거로 하면 하루 다 갈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렇네요. 자전거로 가면 뭐 그렇게 또 험한 길은 아니고 자전거 도로가 네,
1: 잘 닦였기 때문에
0: 재밌을 것 같아요. 자전거 성지순례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0: 네. 우리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사실 공식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은 약간 백상현 스테파노 순례길 이런 느낌으로
1: 아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순례길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에 있는 성지로 길을 만들고 저희도 하나 있는데 저희 쪽에 있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주랑 마제는 의정부 교구에 네.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이니까 네. 이거를 이어볼 거라고는 잘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또 네. 가상현실일지도 누군가는 그렇죠. 만들어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할 때 그냥 혼자 찾아봐서 예, 이거 다 한가 붙어 있네 하면서 다 걸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네. 겁니다.
0: 저희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 성지순례 거의 마스터거든요. 성지순례 책자에 있는 순례를 뭐 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1: 아 맞아요.
0: 도장도 막 다 찍으신 분도 네. 있는데 새로운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이 행주에서 마제. 마제에서 행주 또 가는 방법은 걷는 것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우리가 성지만 쏙쏙 이렇게 들려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900님께서 와 신부님 휘파람 최고로 감격이네요. 귀호강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내셨고요. 9203님께서 와 라디오 생방송이라는 사실을 순간 잊고 있었어요라고.
1: 아 네,
0: 실수가 없어가지고.
1: 아 또, 감사합니다.
0: 네. 아, 앨범도 내시겠어요
1: 나중에. 아유, 네. 다행히 눈치를 못 채셨군요. 실수를.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마제 성지 주임 신부님 오셨다 가셨거든요.
1: 아
0: 신신이시네. 네 그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 3시간이면 오신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약간 그 신부님의 속도를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 네.
0: 네, 약간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또 걸어보면 네. 좋을 것 같다.
1: 실제로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코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쪽에서 해서 남양주시까지 해가지고는 네. 가는 게 많이 그렇게 하시고 행주에 그 국수집이 많은 이유가 네. 그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0: 아.
1: 그래서 쭉 와서 드시거나
0: 네.
1: 이제 드시고 출발하시는 거죠. 저기 뭐 팔당까지 마제가 팔당에 있으니까.
0: 네. 신부님께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큰맘 먹고 3박 4일의 그 여정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힘든 그런 또 걸음들을 끝마치고 마지막에 딱 마제 성지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1: 일단 와 드디어 다 왔다. 이걸 진짜 오네 싶더라고요.
0: 이게 되네.
1: 이게 왜 되지? 하면서 못 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왔구나 싶으면서 정말 그래도 그 자체가 은총이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화이팅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0: 그 딱 마제 성지 도착했을 때 풍경 어떻게 좀 들어왔나요?
1: 거기도 일단 성당이 되게 한옥식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이제 내가 익숙한 공간. 왜냐면은 길은 나에게 낯선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낯선 곳, 아니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을 걸어서 갔는데 도착점은 이제 내가 익숙한 곳, 성당, 우리 주님 집.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 파랑새 느낌인 거죠. 어,
0: 다시 돌아와 보니 또 주님의 품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어떻게 맞으신 분님한테 똑똑똑 인사 좀 드렸나요?
1: 네, 마침 제가 이제 미사 시간 맞춰서 갔거든요.
0: 네네네.
1: 이게 딱 그 나 그 미사 하려 나와 계시니까 그때 이제 인사 드리고 갔죠.
0: 저 걸어왔어요 하니까 신부님 반응이 어땠나요?
1: 어, 일단 첫 반응은 너가 왜 여기에? 너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이었죠.
0: 네.
1: 예.
0: 네.
1: 그다음에 뭐 고생했다 하면서 뭐 미사 잘 하고 가. 잘 네. 보고 가 하시더라고요.
0: 예. 네. 이 도착한 곳에서 이 산티아고도 목적지 딱 도착해서 그 성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신부님의 그 마제 성지에서 드린 기도 어떤 기도였나요?
1: 아, 제가 일단 시작할 때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실 혼란이라는 거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늘 있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혼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 기도했죠. 제가 다 뭐 무슨 난리판이 나는 건 뭐 그건 제가 막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제가 주님만 붙들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좀 제 마음을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죠.
0: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네.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 앞에서 어?
1: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매달려야 뭐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0: 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마음이 후련해진 상태로 네.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더 좀 편안해지셨나요 그래도?
1: 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걸었던 것만큼 잘 계속 그게 생각나요. 천천히 걸었던 게. 왜냐면은 너무 뭐가 할 게 안 되면 조급해지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급해지면은 괜히 막 기분 안 좋아지고 더 이상한 결정 내리고 막 이러는데 아, 지금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도 그냥 다시 천천히 해 본 천천히. 예.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게 문제다. 가고 안 가고가.
0: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제에서 행주 성당까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1: 아, 돌아갈 때는 네. 저 기차 타고 갔습니다. 아, 그 돌아 안 돼, 안 돼. 그걸 두 배로 갈 수는 없었어요. 예. 네.
0: 아, 돌아갈 때 아, 네. 편하게 대중교통
1: 네,
0: 타고
1: 네, 네. 아, 경의선 타고 쭉 네, 네. 갔습니다.
0: 아, 그냥 쭉
1: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서 동네로. 예. 네. 네.
0: 꼭 3박 4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이게
1: 아, 그렇죠.
0: 휴가도 내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이 네, 네. 있는데 하루만 걸어도 그 느낌과 경험이 좀 가능할까요? 만약에 하루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코스나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1: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길이 좀 편한 게 일단 제일 짧은 거는 당고개랑 세남터였어요. 2km밖에 안 돼요.
0: 네네. 당고개 세남터? 네, 네. 짧게 갔다
1: 그거는 그냥 짧게 갈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절두산에서 당고개 뭐 세남터 아니면은 행주에서 저기 뭐야 세남 아니 뭐 절두산 요게 한 각각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 정도면 하루 걷기 딱 좋아요.
0: 행주에서 절두산 아니면 뭐 네. 절두산에서 세남터 네. 정도.
1: 마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0: 마제는 조금 머니까 네.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네네네. 또 가시면 좋겠고요. 괜찮네요. 행주에서 절두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거꾸로 코스를 추천합니다. 절두산에서 행주까지 걸어가신 다음에 이제 휘파람 신부님을 불러서 휘파람을 빨리 불러달라고 이제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1: 아...
0: 어떻게 만나면 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시나요?
1: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0: 좋습니다.
1: 될라나? 네. 모르겠어요. 네.
0: 저 신신호신에서 신부님 들었어요, 만났어요 하면 기회가 된다면
1: 저 네. 실제

0: 실제로 만났습니다.
1: 어?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아니 그 저 그 카톡 프사에 있는 그 한복 있죠.
1: 네네네네.
0: 그날이 저기 한복 박람회였는데 네. 그거 가려고 네. 갓부터 쫙 빼입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네. 신부님 누구신가요? 했는데 네. 신시 힙합 보시는 거 들었다고 이러시는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완전히 저승사자처럼 입고 있었는데 사진도 찍어가시고 네. 예 그러셨죠.
1: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네 우리 백상열 신부님 만난 우리 청취자분 나중에 인증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미 네. 어딘가 올리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동기 신부님이 네. 그 사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1: 공유하셨어요?
0: 네, 그래서 형이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랬더니 아는 분이 그 가서 찍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세상 무서워요.
1: 이 바닥이 네. 좁습니다.
0: 네. 아 그니까요. 네. 아.
1: 우리 이순주 그라시아님께서 신부님 웃음소리가 힐링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휘파람 부는 우리 백상열 신부님과 함께 한강을 따라서 또 한국 천주교회사를 따라서 약간 순례를 도보로 또 걸어가는 걸 함께 따라가 봤는데 약간은 오늘은 좀 배운다라는 느낌보다 체험한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또 한번 나와주시나 앵콜 요청이 막 이렇게
0: 큰일 났네. 이제 갈 데가 없는데
1: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 네, 갔다 오세요.
0: 갔다 와야 돼요? 네. 아 거의 뭐 리포터인가요?
1: 아 맞습니다. 네네. 휘파람 리포터로
0: 예예예예예.
1: 그래 우리 신부님 또 앞으로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눠주신 이 도보 순례 이 내용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맛있는 빵지 순례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이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순교자 성월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알차고 풍요롭게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꽉꽉 채워봤고요. 주말과 주일에 또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루시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4: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3: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어느 날 마침내 하느님께 돌아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던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늦게야. 우리도 이런 늦게야가 참 많잖아요. 늦게야 알게 된 사람의 소중함, 늦게야 깨달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늦게야 미안해지는 말 한마디 등등.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돌아설 길은 열려 있다는 것. 어쩌면 회심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이에요.

비 내리는 오늘 윤진솔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들으며 행복찻집 문 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회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또 잘못된 방향을 조금씩 옳은 길로 돌리는 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최근 네팔과 티벳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대홍수 사태를 보면서 생태적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생태적 회심에 대한 요청을 단순한 환경

환경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단순히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하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혹시 피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비록 네팔의 산에서 무너진 건 빙하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소식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생태적 회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생태적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이미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예고나 한 것처럼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회칙이 있습니다. 지구를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공동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감 있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신 건데요. 교회 역사상 첫 생태 회칙으로 반포된 이 회칙의 제목 무엇일까요? 1번 찬미받으소서, 2번 인사받으소서, 3번 밥상받으소서.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만점에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보내드립니다. 오연준 바람의 빛깔 듣는 동안 정답 오답 받아볼게요.

오연준 바람의 빛깔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1번 찬미받으소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5년에 발표하신 교회 역사상 첫 생태회칙. 당시 굉장히 신선하고 센세이셔널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마침 오는 9월 1일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잖아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나만의 생태적 회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벳님 찬미받으소서, 윤세호님 정답 1번, 또 삼남매 아빠님도 찬미예수님 찬미받으소서요. 연결해 주셨고요. 이미대레사님, 윤세호님, 또 문자메시지로 4023님 찬미받으소서. 환경 악화로 우리 앞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걸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이 좀 뭐 자연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뭐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일어난 홍수였잖아요. 와, 정말 각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좀 경각심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퀴즈 정답 선물은요. 우리 정답 보내주신 5558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5단 문자도 살펴볼게요. 우리 5558님은 정답과 함께 오늘도 주님 감사를 받으소서 하고 주님께 올리는 찬미를 보내주셨고요. 2958님 텀블러 받으소서. 약간 이 환경 센스를 또 연결해 주셨어요. 9736님 통장 받으소서. 이 말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꽉 찬 통장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고 통장 받으소서. 아, 이렇게 좋은 선물이 없겠죠? 3125님 경각심 받으소서. 책 읽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캠페인만 외치지 말고 찬미받으소서 열심히 읽지만 말고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3125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제 방송 때 미처 소개는 못했지만 네팔 홍수 대참사 소식에 놀랐다는 이런 빵톡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1,000명이 넘는 실종자들에 대한 기도의 마음, 또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등 얘기 나누면서 나만의 생태적 회심으로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 결심을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윤찬원 지금 돌이켜봐.

윤찬원 지금 돌이켜봐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주봉님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엘리사벳님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후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역시 라디오죠. 라디오 볼륨 높여주시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을 차 한잔 하면서 우리 기후위기, 나의 생태적 회심으로 인한 또 새로운 결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38님, 텀블러나 장바구니 사용은 잘 해왔지만 진짜 주범인 육류 소비는 줄이지 못했어요. 네팔 홍수를 보면서 이젠 진짜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해 볼게요. 진짜 겸허해지는 문자네요. 맞아요. 이 지구 온난화 또 온실가스의 주범이 사실 뭐 다른 버스 매연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소고기라고 하죠. 그럼 먹거리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인류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해요. 저도 정말 단백질 과다라 고기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진짜 물러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드레사님도 저는 가공식품 될 수 있으면 안 먹기 실천하려고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도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사육된 소들이 내뿜는 가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배출되는 매연 이런 게 다 온실가스 유발의 주범인 거죠. 이것도 괜찮네요. 3400님. 장바구니 열심히 쓰면 뭐해요? 제품 포장은 다 비닐 플라스틱인데 저는 그래서 아예 장볼 때 각 잡고 식재료를 담을 그물망 통 다 들고 가려고요. 이것도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맞아요. 내 에코 장바구니 안에 수많은 비닐이 가득하면은 그게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너튜브들 보면은 그물망으로 된 곳에 이렇게 감자 담고 통에 뭐 비닐에 있는 김치들을 저 여기 플라스틱 통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내 통을 주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좀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월말에는 선물이 좀 푸짐한 거 아시죠? 우리 방송 소개된 이미데레사님, 1538님, 3400님께 모두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찾지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피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 가톨릭 생활성가협회와 함께하는 날이죠. 이분들을 빼놓고는 진정한 찬미와 찬양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팍스의 이민희, 안젤라 자매님, 김민서, 안토니오 형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아, 팍스 오랜만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안젤라 자매님. 네. 저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이게?
2: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지내셨어요?
0: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2: 아까 깐달걀 같다고 제 피부 보고 그러셨잖아요.
0: 그럼 보이는 라디오 얼른 켜세요. 피부에서 막 이렇게 물광이 뿜뿜.
2: 오랜만에 와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0: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팍스의 거의 뭐 막내 라인과 네. 대빵 선배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네. 어때 우리 안토니 형제님 좀 긴장 안 되세요?
3: 워낙 이제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0: 그래요?
3: 긴장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0: 오, 정말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서로 한번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안토니오는요?
2: 우리 근데 이거를 질문을 사실 받고
0: 네. 막 찾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막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처음부터 굉장히 낯을 좀 많이 가렸고 철벽을 좀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민서야 밥 먹자 이러면 아 밥 먹었습니다. 민서야 밥 먹자. 아, 집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늘 이랬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아, 이 친구 나랑 좀 거리를 두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하고 준비를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잘 해내는 친구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 내가 함부로 또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거리감을 둔다라고.
0: 그건 약간 서운하다.
2: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공연 많이 다니면서 많이 지금 친해져가지고 좀 친해져 보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노래만 잘하면 되죠, 그러시는데요. 아, 그래도 또 할 일은 정확히 하는 그런 남자군요.
2: 맞아요, 맞아요. 반전 매력이었어요.
0: 그 밥도 그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2: 아, 그랬겠구나.
0: 요즘 그래도 계속 밥 같이 드셨다면서요?
2: 아, 공연을 가서 두 끼를 연속으로 같이 밥을 먹었더니 이제 정이 깊이 들어가지고 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가까워졌죠.
0: 친하시네요. 맞네요.
2: 친해요. 네?
3: 너무 친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미니 누나는요?
3: 일단 제가 해명부터 잠깐만. 일단 제가 밥을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함께 지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뿐이고
0: 네. 진짜로 먹었기 때문에
3: 타이밍이 맞을 때 항상 이제 네. 같이 잘 네. 먹었으니까요. 최근에
2: 네네
3: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해명하고요.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3: 일단 뭐 누님 일단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0: 그렇죠.
3: 저희 뭐 다들 너무나 잘하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어떤 무대에서도 약간 그 무대 장악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공연장에 있는 어떤 공연장이더라도 어떤 무대더라도 딱 그 분위기를 확 잡고 가시고 그게 정말 약간 뭐 멋있고 정말 그게 정말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0: 저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2: 그거 느껴져요, 진짜.
0: 맞죠.
2: 고마워.
0: 후배한테 이런 딱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2: 사실 뭐 후배 선배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오랜 동안 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해온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려 감사하죠.
0: 네. 아주 오늘
2: 고마워.
0: 네. 비도 내리고 마음도 촉촉하고 그러네요. 우리 윤세훈님께서 안젤라, 안토니오 두 분 파이팅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니 기뻐요.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팍스와 함께 노래해드리리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2: 오늘 노래해 드릴 이 주제는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7월 말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태리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성인들이 또 하느님의 그런 영성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성지순례로 정했습니다.
0: 또 찬양사도이신 만큼 또 노래에 그게 얼마나 또 녹여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성지순례 그 첫 걸음 어떤 곡으로 시작해 볼까요?
2: 첫 곡은요, 태양의 찬가 아시죠? 네. 많이들 아시는 성가인데 이태리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계시잖아요.
0: 네.
2: 이번 순례 때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찬가 가사를 보면 이게 자연에 대한 찬사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런 기쁨이 또 하느님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린다는 찬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곡인데 사실 이 곡이 이 글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몸이 굉장히 아픈 말년에 아픈 그 순간에 쓰신 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 순간에 이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아름다운 글을 썼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저희 같이 간 그 순례 성지순례 같이 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양의 찬가를 또 부르면서 더 깊은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그 저만 간직하기 좀 아쉬워서 나누고 싶어서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저희 행복찻집 1부에서 우리 기후 위기, 뭐 생태적 회심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여긴 그 프란치스코 성인으로 그 기도로 이어진다는 게
2: 맞아요. 나 소름 돋았어요.
0: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의 섭리인지 신기하네요. 네, 덕분에 더 몰입해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양의 찬가 팍스 라이브입니다.
2: 1, 2, 3.

0: 아, 와, 이런 이 태양의 참가는 처음 들어봐요.
1: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0: 와, 되게 뭔가 이 감미로움에 멋진 한 방울이 딱 들어가는 느낌.
1: 와,
0: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통기타도 태양의 참가와 또 되게 잘 어울리네요.
1: 맞아요. 연주를 또 잘해줘가지고, 리멘서가.
2: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박수 잘 들었습니다. 아, 뭐 너튜브로도 박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윤세호님의 참 목소리가 향기로워요. 아, 오, 향기롭다 표현 좋다. 그리고 상범님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조셉님도 오랜만에 듣는 미니님 노래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이미대래사님도 듣고 있으니 감미로우면서도 마음이 편해져요 하셨고, 0219님, 피조물들이 재즈 그룹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찬미하는 거야? 이렇게 찬미하는 거구나. 아, 이해가 됩니다. 참, 노래에서도 확실히 그 성지순례에서 느껴오신 그 무언가들이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성프란치스코 서거 800주년 기념 성지
1: 네,
0: 순례인 거예요?
1: 맞아요.
0: 그 어떻게 좀 영적 감미로움을 많이 느끼셨나요?
1: 거기 가서 매일 미사를 드렸고요. 저희가 12박 13일 정도 있었는데 매일 미사를 드리고 또 한국인 신부님이 다행히 계셔서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도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았는데 일단 같이 갔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사실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뭐 누구 하나 배척하지 않고 또 배려하는 모습에 서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0: 진짜 잘 다녀오셨네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정말 너무 잘
0: 아무리
1: 들었어요.
0: 좋은 곳에 가도 같이 간 사람들끼리 싸우고
1: 그럼요.
0: 있으면은 그게
1: 맞아요.
0: 무슨
1: 네,
0: 성지순례예요. 아,
1: 맞아요.
0: 정말 잘 다녀오셨네요. 근데 찬양 사도들은 뭐 공연 일정상으로도 이런 뭐 피정이나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그런 기회가
0: 성지순례 같은 데도 가세요?
1: 사실은 뭐 찬양사도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도 사실 그런 성지순례나 피정 같은 거를 좀 많이 접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는 또 찬양을 하면서 저희의 어떤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성지순례나 어떤 피정이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더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을 때그 진정성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다녀와야 되겠다, 좀 접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0: 네, 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 아,
0: 하지만
1: 맞습니다.
0: 그게 이 찬양하는데도 또 해당이 되는 것
1: 맞아요, 맞아요.
0: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성지순례가 뭐 수녀님들께서 주관을 하신 거예요?
1: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에서 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매년 원래 다녀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년 전부터는 그게 좀잘안 되긴 했는데 올해 그 수녀님이 기획을 해서 저희를 이렇게 인솔을 해주셨고 또 현지에 통역해 주시고 가이드 해주시는
0: 아,
1: 수녀님이 또
0: 가이드도
1: 계셔서
0: 수녀님.
1: 네, 그 해주셔가지고. 수녀님들이 사실 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또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좋지만 프란치스칸으로서 또그 하느님의 영성을 그 닮아가는 그 성인의 그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수도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고 또더 진정성 있게 저희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0: 하긴 프란치스칸 수녀님이 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
1: 그럼요.
0: 영성이 또 남다를 것 같긴
1: 그럼요,
0: 하네요.
1: 그럼요.
0: 저도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1: 적극 추천합니다.
0: 왜 아시시?
1: 적극 추천합니다.
2: 감사합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은 혹시 가본 성지순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
2: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쉬시는 날에 주로 국내 성지를 이렇게 많이 여행처럼 다녔는데,
0: 국내도 좋죠.
2: 어릴 때 베론 성지를 갔었는데, 사실 너무 어릴 때라서 막 엄청난 뭔가 감동이라던가 이런 건못 받았는데, 이제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보통 성지는 땡볕에 많이 있다 보니까
0: 맞아, 맞아.
2: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고,
0: 네.
2: 사실 저희는 이제 또 너무 가까운 곳에 성모당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게 맞아요.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아, 우리 성모당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사랑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치만 이 누님의 영향으로 아 나도 좀 외국 성지 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세요?
2: 약간씩 스멀스멀 두기 시작합니다.
0: 오, 그렇게 다니면서 또 음악도 풍부해지고.
1: 맞아요.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서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같이 그곳으로 좀 노래를 타고 떠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그렇게 불러주실 두 번째 노래 어떤 곡인가요?
1: 두 번째 곡은 대전교구에서 예전에 많이 활동을 하셨던 작은평화라는 생활정가팀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네. 나의 주인이고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고백 우리 박스가 라이브로 들려주겠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박수 사랑합니다. 참 오늘 비도 오고 노래는 좋고 음악 비정 제대로 하네요, 정말. 지금 혹시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참여는 못해도 좋으시죠? 네, 좋다고 합니다. 우리 2887님 참 좋네요. 팍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0: 감사합니다.
1: 해주셨고요. 또뭐 아유 너튜브로도 저도 팍스 사랑합니다 하고 막 따라서 고백해주고 계세요. 이미 대리사님, 아, 이 고백이라는 제목답게 정말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리는 것 같다 하셨고, 또 윤세호님을 되게 가을이 오는 듯한 노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다들 막 젖어 계십니다. 아, 고백이라는 곡이었는데, 근데 이 노래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0: 직접적인 사실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 중에서 그 당시에 전쟁 중에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환시에서 어떤 한

0: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됐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목소리에서 너는 종을 구하지 말고 주인을 섬겨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 환시에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하느님의 영성을 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에서 그 가사 처음 가사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 가사를 보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그런 결심하게 된그 마음을 좀 느꼈다랄까요? 그래서 이 곡을 좀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1: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잘 배우셨네요. 그 포인트로 또 이렇게 노래에서 또 연결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역시 박습니다. 그럼 근데 노랫말처럼 이렇게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든지 이렇게 입 밖으로 뭔가를 꺼낼 때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든 간에 좀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고백한 적 있으세요?
0: 저는 사실 제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1: 내
0: 그래서
1: 얘기,
0: 내 얘기를
1: 개인적인.
0: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그게 어쨌거나 나의 그 어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 좀잘안 돼서 그런 경험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때요?
1: 맞아요. 아무튼 MG인데 그래도.
0: 할말다 하는 저는
1: 맞아요.
0: MG이기 때문에.
1: 과연 어떤 고백을 하셨을까요?
2: 근데 뭐할 말은 다 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사려서 하기 때문에 괜히
0: 사려서
2: 또다 했다가는 또 이제 안 좋아질 수가
0: 맞아요.
2: 있으니까.
0: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이건 뭔가 사랑 고백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다투고 항상 이제 제가 잘못했다 뭐 미안하다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1: 네네네,
2: 요즘
1: 어렵죠.
2: 들어서 약간 부모님이랑 다투고 나면 그래도 저도 이렇게 조금 미안하다라는 식의 좀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거 진짜 어려운데.
0: 잘 들었네.
1: 그러니까 그것도
0: 그런
1: 아들이
0: 것 같습니다.
1: 대단하다. 보통 이게 가족 간에 뭔가 감정 상할 일이 있으면 그냥
0: 더안 하게 돼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밥 먹었어? 뭐이 정도잖아요.
0: 맞아요.
1: 오, 멋진 아들이다.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박스 팀에서 같이 연습할 때 선배 뭐 나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약간 막내로서 저는 이거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건의 같은 거?
2: 뭐
1: 뭐 하세요?
2: 거리를 저는 잘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말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다들 하시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1: 할
2: 제
1: 게 없어서.
2: 마음에 뭔가 약간 불편한 게
1: 아,
2: 없어가지고 저는 진짜
1: 네.
2: 건의를 하지 않습니다.
1: 아, 이해됩니다.
0: 아까 그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사실 뭐 작은 고민이 있어서 뭐 단장님이나 같은 기타 치는 그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더래요.
1: 전혀 불편한 게
0: 네, 그래서 그
1: 없으시겠어요.
0: 뭐 나름대로의 혼자 알아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연주로서 풀면 되니까.
1: 좀 멋진 선배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시는데요. 약간 살릴 필요도 조금 있을 것 같고.
0: 아, 너무 웃기다.
1: 아, 그래도 멋진 팍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듣기로는 이제 막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못하는 외국 신부님께 고해성사 보는 걸 선호한다. 뭐 이런 걸
0: 어머머.
1: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 볼 때도 참 용기가 필요한데, 좀 용기를 내서 고해성사를 잘 보는 나만의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0: 네, 이건 저도 알고 싶어요. 꿀팁. 저도 알고 싶어. 사실
1: 늘 어려워.
0: 성사가 늘볼 때마다 어렵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를까. 사실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서 조금 알게 되는 거는, 보기 전까지, 성사를 보기 전까지 그 마음에서 긴장이 되거나 막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을 그냥 정통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 그냥 이거밖에 사실은 없어서. 꿀팁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지만 그나마 좀할수 있는 얘기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이해는 됩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딱 맞닥뜨리는 게
0: 네.
1: 제일 쉽고
0: 맞아요.
1: 네, 통쾌한 방법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토니 형제님은요? 고해성사 팁.
2: 저도 약간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막 찾아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르겠더라고요.
0: 맞아,
2: 갈피를
0: 맞아.
2: 잃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혼자 성사 보기 전에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전화기에 나가 제가 잘못 가서 말해야겠다라는 걸 메모를 해서 가면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쓰면서도 생각 정리가 되고 네. 가서 이제 하기도 수월하고.
1: 맞아요. 또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맞아. 나는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죄인이 막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어차피 우리 뭐 성찰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다 하니까 적어서 읽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 마치 전대사를 받을 때처럼 이렇게 뭐 성지순례 전후로도 고해성사를 꼭 보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앞으로 꼭 순례하고 싶은 성지도 있을까요? 앞으로
0: 저는 사티아고 순례길 꼭 갈 거예요. 정말.
1: 아 맞다.
0: 그때 같이 갔던 그 청년 자매님들 중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 하고 합류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시간이 있었고 갈래? 어 가자 해서 갔대요.
1: 단순하게 그냥.
0: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조건이 됐을 때 가야 된다가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못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가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고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했어요.
1: 참 오늘 여러모로 뭐 고해성사도 그렇고 성지순례도 그렇고 그냥
0: 맞아요.
1: 맞닥뜨려야 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아 그렇게 또 맞아요. 저도 산티아고 근데 그 진짜 가고 싶네요. 아 너무 너무 공감되고 우리 안토니 형제님도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2: 저는 그래서 요거 질문지를 받고 한번 찾아봤는데
1: 오.
2: 이탈리아 파도바에
1: 파도바
2: 성 안토니오 성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세례명이 안토니오다 보니까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것도 좋다. 나의 세례명 성인의
0: 맞아요.
1: 어떤 성지로.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참 우리 팍스의 답변 참고하셔서 이제 또 가을이 오니까 성지순례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요. 이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마지막 곡은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그 곡을 이제 아, 그 글에서 이제 우리 곡을 붙여서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1: 네.
0: 가사에서 이 글에서 보면 우리가 나를 내세우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또 평화를 일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여기 오기도 했고 많은 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우리 팍스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비도 오는데 덕분에 너무 귀호강을 했고요. 우리 안젤라 자매님도 종종 좀 나와주세요.
0: 네, 그럼요.
1: 네. 오늘 또 안토니오님의 기타 연주도 너무 멋졌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지금까지 노래해드릴 일 팍스와 성지순례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 3, 4

아, 기꺼이 도구로 쓰이고 싶게 만드는 곡, 우리 팍스의 마지막 곡,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삼남매 아빠님, 감사합니다. 윤세호님, 팍스 라이브 잘 듣고 갑니다. 하셨고요. 또 요셉님은, 아유, 성지순례 가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김영민님, 희망찬 빛과 종소리네요. 하셨고, 이헬레나님, 참으로 은총 가득한 시간입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2452님, 아, 네, 맞아요.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참 좋습니다. 잠깐 문자 남겨요 하고, 아유, 또 행복 가족들도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시니 뿌듯하네요. 아유, 어떻게 오늘 비도 내리고 팍스의 노래는 멋지고 한 주를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죠? 우리 참여해주신 2451님, 그리고 너튜브로 참여해주신 이헬레나님께 오늘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메인 미사에 나오는 마태오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대림시기가 아닌 연중시기에 듣게 되는 이 깨어 있음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주일 진리의 성령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더 거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첼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강훈 바오로 깨어 있어라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온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첫 곡 예린의 밤밤밤으로 시작했어요. 7790님, 아침에 늦잠 자서 정신없이 출근했는데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왔더라고요. 하필 한쪽은 귀여운 강아지, 한쪽은 공룡. 오늘 제 발만큼은 아주 행복한 동물원이네요. 이거 양말 짝짝이로 신는 거, 이거 패션 리더들의 그런 아이템이에요. 한쪽은 강아지, 한쪽은 공룡. 이거 굉장히 핫한데? 너무 좋아요. 예. 오늘 한껏 양말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1417님. 오늘 점심 먹고 나오는데 하늘이 예쁜 거예요. 괜히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사진보다 제 표정이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하루에도 행복은 참 가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진 찍을 때 내 표정이 참 행복할 텐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 사진도 가끔씩 찍어줘요,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행복은 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1901님, 회사에서 상사가 잠깐 얘기 좀 하죠 하시길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알고 보니까 점심 메뉴 뭐 먹을지 물어보시는 거였네요.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잠깐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성부터 합니다. 아니, 무슨,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예. 잠깐, 근데 너무 점심 메뉴 뭐 먹을지인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다가오셨다. 사람 긴장하게. 예. 저희는 이제 이 8월 말이잖아요. 10월 개편 앞두고 지금부터 9월달, 10월까지 팀장님 좀 피해 다녀요. 뭐 말하자 그러면은 괜히 진지한 얘기 할까봐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고 웬만하면 좀 안 보이게 피해 다닙니다. 뭐 말 시킬까봐. 네. 좀 이렇게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네, 프리랜서의 또 삶 또 말씀드렸고, 자 우리 개그맨 이문재 씨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일상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릴 거예요. 문제 문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세요. 헤어스타일 바꾸고 더 훤칠해지신 아주 미남이 된 아주 새롭게 태어난 이문재 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의 협동조합 제공이고요. 한로로의 입춘, 비비지의 밥밥 듣고 문제씨 모셔볼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1: 여러분
0: 새로운 문제가 왔는데 누구신가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자, 어떤 문제든 새로운 문제가 해결해드립니다. 뭐 각시탈이에요? 뭐예요?
1: 아니요, 아니요. 문제입니다.
0: 문제예요?
1: 네.
0: 새로운 문제예요?
1: 네.
0: 뉴 문제.
1: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 저 새로운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 없이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
0: 문제.
1: 문제.
0: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문재 씨.
1: 에, 앞에서 우리 피디님이 뭐 황철해지고 멋있게 변했다고 하니까 차마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부담이... 복면 문제 나왔어요.
0: 아, 복면 문제.
1: 네.
0: 앞이 보이나요 혹시?
1: 안 보이죠.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0: 웃기다. 이... 세상에 뭐를 자꾸 그리고 있더라고요. 생방전에. 네. 뭘 그리나 봤는데.
1: 네. 아니 저도 그 한바탕 못 들어올 뻔했어요 여기에.
0: 왜요 왜요 왜요.
1: 헌칠해지고 멋있어지고 더 좋아진 이문재 씨 모시고 얘기해 볼게요 하니까
0: 좋아
1: 못 들어오겠더라고.
0: 에헤.
1: 잠시만요 김영민님. 별반 차이가 없다니요.
0: 꽃 빗디바라기님. 네.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방송할 거죠?
1: 아니야. 네.
0: 영민님 감염 문제.
1: 혹시 지금 이 상태인데 감염 벗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0: 아, 우리 왜 이거 안 보여 또.
1: 네?
0: 보고 싶은데.
1: 네.
0: 좋아요.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8월이 거의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0: 네.
1: 무더위가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무더위가 끝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 덥고 네. 습하고 계속 그럽니다. 예. 네. 아, 큰일이에요, 지금.
0: 큰일이에요.
1: 네. 네.
0: 문재 씨.
1: 네.
0: 근데 가면 쓴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써 줘요. 헌칠하네 지금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헌칠하네요.
1: 학원이 기네요 아주. 네.
0: 자 우리 당산 대스타 개그맨 이문재 씨 모셨습니다.
1: 그렇죠. 당산동 어린 왕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기둥.
0: 오호.
1: 여러분의 삶의 보배.
0: 보배.
1: 네, 개그맨 이문재라고 합니다. Yes. 아, thank you.
0: 아니 그럼 당산 가면은 문재님 이름 이제 이야기하면은 좀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어요?
1: 아 있죠. 있지요. 있지요.
0: 뭐 있어? 반찬 좀 두 배로 주실까? 아니면은 네. 뭐 시장 가면 좀 덤을 얹어 주실까요?
1: 아 그런 쪽 말고.
0: 네.
1: 아까 이제 저는 당산에서 주로 활동할 때 늦은 저녁에.
0: 늦은 저녁에.
1: 네. 그 이제 한 잔씩 또 이제 먹으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0: 네.
1: 사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우리 술집 사장님들과
0: 아,
1: 친분이 가득하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은
0: 네.
1: 네, 아무래도 한 잔 먹고 한 잔 더 먹을 수도 있고.
0: 아, 진짜.
1: 네, 서비스도 좀 나오고.
0: 네.
1: 네. 그런 경우가 있죠.
0: 오.
1: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어떻게?
1: 계산은 문제가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0: 좋다.
1: 어? 좋다니요.
0: 좋다.
1: 무슨 뜻이죠?
0: 당산동 가서
1: 그런 이렇게 이런
0: 술 마시고 좋은, 여러분
1: 좋은 설레를 만들어놨더니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0: 와, 네. 좋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산동 가셔서 네. 술 드시고
1: 이사 가요 저.
0: 문재 씨가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1: 외국으로 이사 가요.
0: 문 대포냐고 문 대포.
1: 대포 아니고요. 당산대요. 예, 저.
0: 당산동 홍보대사.
1: 예.
0: 예.
1: 열심히 또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지내면서
0: 네.
1: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교류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이거 뭐 제 자랑이 아니지만 뭐 그냥 지갑 안 들고 가도 그냥 먹고 올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죠.
0: 와,
1: 저는
0: 워낙에 성격이 좋으시고
1: 네.
0: 네, 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 하니까
1: 대신 뭐 설거지도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마무리하고 오니까 저는
0: 아니 대신
1: 노동으로
0: 돈, 아니 돈 대신 설거지도 하는 거야.
1: 노동으로
0: 설거지로.
1: 예. 네.
0: 먹은 만큼 설거지하고
1: 그렇게 해야지 또 그 형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
0: 아하.
1: 예. 네. 그냥 뭐 가 해도 되는데
0: 예스.
1: 그냥 갈 때도 네. 아 같이 마무리 좀 해요. 왜냐면 늦게까지 같이 먹으니까.
0: 아.
1: 그런 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네. 쌓아가는 거죠. 또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0: 세상에 네. 멋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 뒤에 이거 이제 걸려 있잖아요. 우리
1: 네, 이거요. 도시의 뮤직 김이 납니다.
0: 네. 네. 이거를 꼭 끝나면은 문재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고 가세요. 진짜.
1: 어? 저만 진짜? 그래요?
0: 응.
1: 대화는요? 내 친구 대환은요?
0: 오늘 대환님은 전... 네. 끝나기 전에
1: 맞아요.
0: 끝나기 전에 바로
1: 시작하자마자 귀를, 들어왔다 끝나면 바로 나가요.
0: 귀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시거든요. 네. 네.
1: 항상 빨라요. 네. 목소리가 차분한 것 같은데 행동이 빠른 친구예요. 우리 대화.
0: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좋아요.
0: Thank you.
1: Alright.
0: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문제님.
1: 네, 여러분.
0: 문 러버 나나나나나. 왜 이렇게 자꾸?
1: 아유, 고음은 아니, 확실히 힘드네 오늘.
0: 살에 걸렸죠.
1: 네, 오늘 그랬어요. 네.
0: 아니 오늘 좀 어떻게 다이어트 계속 유지 중이세요?
1: 아 지금
0: 안 됐네.
1: 다이어트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쉽지 않죠. 언제나 쉽지 않죠.
0: 왜 갑자기 진지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해요?
1: 왜냐면 이제 8월 시즌이고 네. 휴가 시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뭐 주변에 날도 덥고 하니까 뭐 끝나고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자라는 이런 유혹도 많고 네. 사실 그리고 시원한 음식들은 거기다 칼로리 높은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음료수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두 개씩 먹다 보면 저는 하나로는 안 끝나더라고요.
0: 오, 그럼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 몇 개 먹어요? 세 개?
1: 두 개, 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양이 조절이 안 돼서 네. 네, 많이 먹어요. 근데 운동을 또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한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 6kg 정도 빠졌어요.
0: 지난주에도 6kg 빠졌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1: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죠?
0: 네? 오늘 좀 네. 예민하신데 어떻게 뭐 드시고 오신 거예요?
1: 오늘요? 네, 아침에? 전에? 어 먹었죠.
0: 먹었어요?
1: 먹었죠.
0: 뭐 오늘. 먹었어요?
1: 오늘 그 일본에서 온 오니기리.
0: 오?
1: 그 오? 삼각김밥 같은 거.
0: 네. 삼각김밥이라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1: 아 조금 추임새를 토크. 네, 그리고 일본 우동.
0: 우동. 네.
1: 그런 것도 먹고 왔죠.
0: 예스.
1: 네. 네. 제가 약간 또 뭐.
0: 근데 전혀 그렇게 다이어트식은 아니었네요.
1: 어저께 네. 운동을 엄청 했거든요. 네. 운동을 엄청 하고 잠이 안 오는 거 배고파서.
0: 되게 또 그랬어. 구차한 변명.
1: 치킨에다가
0: 길어진다 또
1: 치킨 했어요.
0: 변명. 치킨?
1: 네, 치킨에도 맥주 했고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속이 허해서 우동으로 좀 해장을 했는데.
0: 세상에.
1: 그러면 감독 오늘 끝나고 회식해요? 어? 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혼자 가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거? 어, 혼자, 나 혼자 가라는 뜻이에요?
0: 혼자 가라. 아. 혼자 가.
1: 외로운 곳이에요?
0: 네, 2037님. 이문재 의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제 해결사로 잘 풀어주기를 바래요. 나는 그래서 문제다. 처음 들어봤는데 유행어였나 봐요. 응?
1: 네?
0: 나는 그래서 문제다 뭐야? 문제엔?
1: 문제야.
0: 문제.
1: 저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 저는 문제가 맞습니다. 어? 아니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아니, 맞네요.
0: 문제가 맞는데?
1: 야.
0: 이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아니고.
1: 네, 그래요. 네,
0: 이 문제입니다. 네. 8289님. 아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1: 8289님. 안녕하세요. 동생이 카톨릭 방송 들어보라며 앱 깔아줘서 듣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은쟁반에 옷구슬이 구르네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바닷가 왔다가 사진 찍어 보내보아요. 잘 부탁드려요.
0: 예.
1: 아 진짜 8289님 제 목소리가 그렇게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야, 감사합니다.
0: 야호.
1: 야호. 아, 왜 이렇게 오늘 목이 타죠?
0: 목이 왜 이렇게?
1: 에. 아, 제 목소리가 이제 옷구슬 정도였군요.
0: 네, 그런가 봐요.
1: 감사합니다.
0: 에이, 좋습니다.
1: 잠깐만.
0: 문재님 얼굴은 청국장에 골뱅이 물침 먹을 얼굴인데. 어? 오니기리 우동이라니.
1: 아,
0: 디바라기님.
1: 청국장에 골뱅이 무침 이거 오늘 저녁 메뉴 낙찰입니다.
0: 아하.
1: 갑자기 너무 더 맛있을 것 같은
0: 다이어트랑은
1: 느낌.
0: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문재님의 원만한 다이어트와 협상을 기원하며 우리 방글이들의 고민사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은 6744님이 보내주신 고민사연을 저희가 꽁투로 한번 각색해봤거든요. 문제가 뭔지 문제는
1: 문제야
0: 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자매 아니냐고 오해를 받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얼굴이 닮아서냐고요? 전혀 아니고요. 스타일이 완전 똑같기 때문이죠. 저는 누군가와 똑같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는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저를 따라하더라고요.
2: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0: 야, 옷구슬 그만 좀 따라 사.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창피하잖아. 유니폼도 아니고.
2: 어머머, 내가 언제 널 따라했냐? 그냥 뭐 취향이 비슷한 거지.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0: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단발머리로 자르면 친구도 단발머리로 자르고, 제가 자취하면 친구도 자취하고, 제가 했던 결혼식에서 친구도 결혼을 하고, 제가 꾸민 신혼가구를 친구도 그대로 사고, 계속 이런 식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참을 수 없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 아기 낳느라 진짜 고생했다. 축하해. 사진 보니까 콩떡이 완전 너 닮았던데? 너무 귀여워.
2: 야, 이젠 태명 콩떡이 말고 이름으로 불러줘야지.
0: 아니, 옷구슬 왜 갑자기 남자가 됐어? 그래서 이름 정했어? 뭐라고 줬어?
2: 하연이, 정하연.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셨거든. 이 이름으로 해야 건강하게 큰대.
0: 하연? 그거 우리 딸 이름이잖아.
2: 야, 하연이라는 이름이 너 딸만 하나 있니? 그리고 너희 딸 이름은 김하연이잖아. 김하연, 정하연. 성도 다른데 뭘.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꾸 남자 목소리 나오고 너 좀 이상한데? 너랑 나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야, 좀 딸 이름까지 똑같은 건 좀 아니지 않냐?
2: 야, 뭐 어때서 그래? 매일 볼 사이도 아닌데 너 그 이름에 뭐 특허 냈어? 너 진짜 되게 예민하게 군다, 너. 웃긴다, 너.
0: 예민하다? 아니, 다른 건 다 참아도 딸의 이름까지 따라 짓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며칠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까지 고민하게 되는 저, 정말 제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
1: 와.
0: 세상에. 아니,
1: 와, 이거 근데 먼저 이야기하시죠.
0: 네. 아니, 자꾸 친구분이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1: 왔다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누구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콩떡이
1: 지금
0: 엄마인데. 네. 콩떡이 엄마였다가 아빠였다가 이렇게
1: 친구들 몇 명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힘들었습니다.
0: 여러 명의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민 보내주신 6744님께는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안 돼.
0: 왜?
1: 이분에게 누룽지 세트하고 네. 비누 세트 보내드린 거 알면 친구분 뒤에 자기도 보내달라고 또 사연을 보내서 똑같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어. 네. 따라쟁이.
1: 네. 비밀로 보내주세요.
0: 진짜 비밀로 보내줘요. 네. 다. 아, 진짜 친구분 왜 그래요, 진짜?
1: 다 따라하니까.
0: 너무 심한데?
1: 그런데 좀 두 분의 또 우정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애기 낳은지 이 순간까지 같은 삶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두 분의 의리도 참 대단하다.
0: 이 정도면은 좀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돼. 전 그렇게 고민할 것 같은데.
1: 근데
0: 왜 여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1: 어떤 거요?
0: 왜 뭐 내가 사는 거를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내가 가르쳐 주고 사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나를 이렇게 좀 좀 약간 네. 부러워하는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없이 딱 내가 산 거 입고 오고 이러면은 좀 그래.
1: 그게 약간 이렇게 이건 확실히 정말 여자들의 문화인 것 같은 게
0: 네.
1: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방송이나 어떤 활동들 하면서 많은 주변에 뭐 친구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자분들은 약간 문화나 이런 것도 좀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0: 맞아요. 쇼핑몰에 네. 그러니까
1: 뭐 좋은 거 사면은 이거 어때라고 서로 다 공유해.
0: 맞아. 네, 그 뭐 그런 건 좋아.
1: 맛있는 거 보면은 야 여기 맛있다 너 여기 가봐 이렇게 다 공유하더라고. 남자는 절대 공유 안 하고 남자는 나 혼자 좋은데 끝이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좀
0: 아니 근데 내가 공유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좀 약간 별로예요 저는 진짜.
1: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6744님이 조금 화가 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친구를 이해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잠깐 했었어요.
0: 아, 어떤 의미예요?
1: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헤어졌, 그러니까 헤어진 게 아니라 둘이 만약에 그냥 그래 사이가? 보지 마 틀어져 버렸어. 네. 그러면은 그냥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0: 따라할 사람이 없어졌나? 롤 모델이 없어졌나?
1: 6744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거지.
0: 왜요?
1: 에? 둘이 멀어지면 봐.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날 그냥 끌어내 하나의 관계일 뿐이거든. 네. 친구 입장에서는. 네. 근데 6744님은 내가 온 세상인 친구가 있는 거지. 좋게 얘기하면.
0: 좋게 얘기하면.
1: 정말 좋게 얘기하면 내가 이 친구의 온 세상인 거야.
0: 나를
1: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친구를 끌어내면 어쩌면 다시 이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만해요. 사실 이게 물론 뭐 따라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피곤하고 네. 나만 이쁜 거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이런 것도 있다.
0: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라. 크게 품어줘라 이거죠. 지금 문제님은.
1: 그렇죠.
0: 네, 품어줘라. 네, 큰 나는 사람이 되어라.
1: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나를 따라하고 한다는 거 나를 이제 좋아하고 동경한다는 뜻이거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롤모델이나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좀 자존감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0: 근데 딸 이름까지 똑같은 거는 나는 좀 별로예요.
1: 딸 이름이 좀
0: 딸 이름 하연. 근데. 하연이. 왜냐면 또 친한 친구인데 같이 어디 갈 수도 있는데 하연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1: 남편은 누구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런 사연이 오긴 왔었어요.
1: 그래요?
0: 네. 디바라기 님이 딸할 수 있는데 조금 신경 쓸 만도 해요. 남편이 같은 사람 아닌 게 어디야?
1: 그렇죠. 그러니까.
0: 남편도 뭐.
1: 그러니까.
0: 비슷한 사람을 골랐나? 좀 그래.
1: 그런데 사실.
0: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한 불편함. 그런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예. 아 이걸 말하면 좀 치사하다고 또 예민하다고 몰아가니까. 예민한 건지 아닌지.
1: 그렇지.
0: 근데 이름까지 따라한 건 전 좀 오바다 생각해.
1: 나도 이름은.
0: 이름은 진짜 별로야.
1: 이름은
0: 한자 다르게 했나 이거 봐야 돼.
1: 근데 이름도 유행하는 이름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네. 그치 하연이도 유행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 친구가 먼저 이름을 졌어.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는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피해서
1: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0: 친한 친구면 어르신들이
1: 아니 확실히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보가
0: 모르지 뭐. 뭐 다 할 수는 있는데 네. 왜냐면 그동안에 이 서사들이 너무 막 인테리어도 따라하고 결혼식장도 따라하고 이건 이제 따라쟁이거든요. 따라쟁이니까 이름까지 한 건 전 좀 기분 나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이름은 조금 진짜 기분 나쁘겠네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재밌게 생각해보면 네. 그거 알아?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잖아. 우리도 이름 똑같은 거 알아? 약간 이러면 서로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
0: 딸 입장에서.
1: 네. 근데 또 그 딸이 그 딸을 또 따라해. 그러면은 엄마도 스트레스, 딸도 스트레스.
0: 아니지. 막장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 나왔는데요. 시나리오 지금 나왔는데.
1: 그러네. 네. 그러네요. 이거 따라하다 보면 계속 나왔네. 스트레스 받겠네요.
0: 네. 이게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죠. 이게 진짜 이렇게 문제 씨처럼 그냥 품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예민한 건지 여러분의 의견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1: 샵 1053이고요. 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팡에 접속하셔서 팡톡으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0: 저는 문제 씨가 이거를 외운 게 너무 대단해요.
1: 왜요?
0: 평소에 보고 하는데 오늘 외워서 했어. 깜짝 놀랐어요.
1: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해가지고.
0: 깜짝 놀랐어요. 고민이 가득하면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가 좋아지나 봐요. 이 지금 사람들이 면류관 썼냐 지금 머리에.
1: 면류관이? 응.
0: 썼냐? 로마 왕자다. 지금
1: 로마 그런데. 왕자.
0: 네. 네. 오 지금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지금.
1: 그리고 여러분 이거 조금 이거 남자도 좀 다른 것 같아. 나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서 그래. 남자도 다른 것 같은 게 남자는 네. 이 동질감이라는 게 있어. 내가 차를 샀는데 얘가 똑같은 걸 바꾸잖아. 그 뭐. 요 달려볼까 약간 동호회 느낌 있잖아 약간 이렇게 우리 서로 같은 너도 이 차 나도 이 차 우리는 이제 전우야 동지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딸 이름은 자꾸 계속 마음에 걸리는
0: 걸려
1: 애기 이름은 마음에 자꾸 걸리는
0: 걸려 9967님 딸 애쟁이 여러 봤는데 이 친구분 정말 심하네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 야, 너가 뭐 좋아, 너가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어, 뭐 예민하게 그래, 막 또 이러잖아.
3: 이럴 때, 얄밉게. 이럴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예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네. 정말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면 돼요.
0: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3: 예, 맞아. 그럼 걔도 그 친구 열심히 살게 돼 있어.
0: 윈윈이네.
3: 처음에는 무조건 시기 질투로 시작해요.
0: 시기 질투.
3: 어떤 관계든지 누가 잘 되면 무조건 시기 질투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럼 네. 그 다음부터 방법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동경이 돼요. 존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하더라도 아예 잘 돼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만큼 성장한다.
0: 네.
3: 그러면 친구분도 와 근데 그 친구도 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그것도 걱정돼.
0: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유료 문자.
3: 그렇죠.
0: 그리고
3: 네. CPBC 빵.
0: 빵.
3: 빵에 접속하실수록 빵톡으로 빵톡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또 뭐 첫 번째 사연 보고 또 두 번째 사연 따라 보내면 안 됩니다. 누굴 따라 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의견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영민님 마라톤 하나요? 저거 써서 그래. 저거 써서 똑똑해졌어. 이봉주 하중철님 네로문디 다들 사연에 관심이 없고 문제님이 어떻게 하는지
3: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떤 의미로 기다리는지 저는 네. 아직 궁금해.
0: 그리고 이거 좀 읽어줘요. 8289님
3: 네. 거. 네. 8289님 문제님 죄송한데 비띠 목소리가 은쟁반 옷구슬인디 어찌까나 문제님 화이팅.
0: 화이팅.
3: 8289님 네 전화번호 앞번호도 보내주세요. 네, 끝나고 전화할 거니까요.
0: 노래 들을게요.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지. 네가 사는 그지. 네, 21 날 따라해봐요.
3: 네가 사는 그지.

0: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1: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런 생각했었어요. 날 따라 해봐 이렇게 했는데 또 따,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따라 하자는 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네, 21의 노래였고요. 박진영, 네가 사는 그 집까지 듣고 왔어요. 네. 9967님이 사연 주셨네요.
1: 와, 따라쟁이 많이 봤는데 이 친구분은 좀 심하네요. 친구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자녀 이름까지 똑같이 하는 건 나중에 자녀들 학교 다니고 입시 준비 앤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엄청 일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친구가 로망하는 대학교에 가게 되어 따라하지는 못하고 지금은 40년 친구랑 사이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름이 똑같다.
0: 그러니까.
1: 그러면은 뭐 그, 문제야 부르면 서로 양립해서 네 약간 이런
0: 맞아,
1: 거.
0: 맞아. 맞아.
1: A 문제, B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뭐큰 하연이 작은 하연이 뭐 이렇게 네, 되고
1: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다고.
1: 근데 그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또 애들 사이에 놀린다고.
0: 괜히 또 비교한다고 어, 같은 이름도 그런 에, 그렇다고.
1: 그런, 아,
0: 그런 문제가 있어.
1: 힘들죠.
0: 네. 1573님, 제가 예전에 입은 코트가 좋아 보인다면서 친구가 제 코트랑 비슷한 코트를 사서 입고 다녔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딸 이름을 따라 짓는 건 물건도 아니고 저라면 단절하겠네요. 만약 아들들 어렸을 때 친구가 제 아들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자기 아이들에게 이름 지어준다면 친구가 아니죠.
1: 그치.
0: 맞아요. 그건 그래요. 선 넘었어.
1: 아, 다른 건 다들 이제 서로 이해하는데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확실히
0: 네, 사실
1: 있군요.
0: 찝찝한 게 결혼식장이랑 신혼 가구 여기까지도 좀 찝찝해요. 네, 찝찝한데 넘어갈 수 있어. 통 크게.
1: 그러니까 결혼식이랑 가구 이런 거는
0: 할 수 있어.
1: 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잖아. 좀 좋은 정보.
0: 할 수 있으나 이제 네. 아이 이름까지는 선 넘었다.
1: 7278님. 참예수님 어쩌면 그렇게까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름까지는 그렇지만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친구 딸 이름을 세례명을 불러주어도 될 것 같아요.
0: 세례명으로 요세바 이렇게.
1: 아, 저한테 요세바, 그런 식으로.
0: 뭐 베드로야 뭐 이렇게 혹은 뭐 하연이니까 여자애잖아요. 뭐 스텔라야 아니면은 뭐 리디아야 뭐 이렇게.
1: 어, 그러고 보면 예전에 제 친구 중에도 이름이 이렇게 세례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0: 있어요.
1: 네. 요셉이가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요한이도 많고.
1: 네, 맞아요.
0: 요한이도 있고. 네. 그죠?
1: 문제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가끔 이름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 의문일 때가 있어요.
0: 왜요?
1: 할아버지께서 문제란 이름을 지을 때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을까라는.
0: 아니 근데 뜻이 되게 좋은 거였잖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그냥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데 왜 안 했지라는.
0: 꽃 빗디바라기님은 네 6743님도 마음을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해줬으면 물론 기분이 묘할 수 있죠. 아기 이름까지. 네. 근데 그 친구가 남자 아이를 낳았어도 하연이라고 지었을까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인데 하연이야.
1: 오호.
0: 하연이.
1: 남자인데 하연이라고요?
0: 무서워. 그럼 진짜 무서워.
1: 네. 네. 재밌네요. 3524님. 중학교 때 저를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발 가방 같은 거랑 웃음소리랑 행동 들으려. 그때 너무 싫어서 따라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 안 하긴 해서 그리고 성장하고 다들 바쁜 일상에 살게 되어서 자주 연락은 안 하지만 커서도 지금 나쁘지 않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해요.
0: 네.
1: 근데 너무 지나치면 괜찮은 관계일 때 어색한 게 어색한 관계. 너무 지나치면 괜찮은 관계일 때 어색한 관계 유지하며 멀어질 것 같아요.
0: 네. 괜찮을 때
1: 괜찮을 때 좀 어색하게 된다는 거죠.
0: 좀 거리를 두자. 그런 거죠. 뭐 김갑중님 무섭네요. 고등학생 때부터면 10년 넘은 세월인데 이건 공포 영화 수준 아닌가요? 식장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테리어에 아이 이름은 좀 앞으로 어떤 걸 또 따라할지 걱정됩니다. 역시 지금 뭐 미저리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예. 자, 그러면은. 3호 이사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1: 축하합니다.
0: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0: 다수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1: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만 되면 고민을 하게 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0: 다수결 한번 받아볼까 봐요.
1: 자, 그렇습니다. 네. 다수결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이 마음이 쏠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번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번.
1: 예민한 거다.
0: 예민한 거다.
1: 아, 1번. 아, 예민한 거야. 그냥 해도 되는데 아주 예민한 거.
0: 2번.
1: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냥 화가 날 만 봐. 아, 지금 화가 난다.
0: 화가 난다. 화가 나.
1: 따라해라. 뭐 그냥 아주 자, 그냥. 에.
0: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쪽의 문자 좀 추첨해서 트리트먼트 크림 드리겠습니다.
1: 예. 트리트먼트 크림.
0: 크림.
1: 머리.
0: 예. 지아코의 네.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옵니다. 너는 나 나는 너.
1: 너는 나 나는 너.
0: 너는 나.
1: 맞죠 이 노래.

0: 왜 갑자기 너는 갑자기 또 이렇게 네. 아까는 뭐라 그랬죠?
1: 너는 나 나는 너, 너. 이 노래인 줄 알고 했는데 넌 나고 난 나오는 순간에 아 잘못됐구나.
0: 2037님 2번 화가 날만하다. 근데 그냥 모른 채 본인 삶을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 건강에 문제 있으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1: 와,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0: 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네, 화 날만 해요. 네. 7278님 2번, 4827님도 2번. 1번보다 2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남자분들 여기서도 보이는 게 남자분들은 왜 팬인데 뭘 그런 것 같고 배경화님 이렇게. 네,
1: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가 이런 게 뭐 내가 돈 못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피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이런 거거든요.
0: 원일님은 근데 민감한 거다. 네. 어. 모든 게 과하면 안 됨 현주님. 맞아요.
1: 네. 복잡하네 오늘도.
0: 복잡해요. 근데 진짜 충분히 화가 날만하다. 애 이름까지는 선 넘었다가 오늘 많았습니다.
1: 맞아요. 네. 애기 이름에서 끝났죠 사실.
0: 네, 맞아. 네,
1: 다른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0: 자, 2번 골라주신 7278님, 4827님께 트리트먼트 크림 선물 드릴게요.
1: 와, 얼마나 머릿결 찰랑거릴까 벌써부터 그냥. 네? 여기까지 찰랑거리네 머릿결이.
0: 얼굴에 바르는 거래요.
1: 아, 트리트먼트가. 네, 머릿결,
0: 얼굴에, 얼굴에 바르는
1: 트리트,
0: 거래요.
1: 트리트먼트가 머릿결 아닌가요?
0: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1: 트리트가 머릿결 아니에요?
0: 트리트린스. 오늘 또 트리트먼트 크림까지 하나 배웠네. 문재인님. 더 똑똑해져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크림은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0: 네.
1: 아.
0: 발에 발라도 돼요. 네. 오늘 끝곡 소수빈의 쉿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소수빈 씨는 노래를 조용히 시켰네요.
0: 여러분
2: 빛나는
0: 오후 되세요. 쉿.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0: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순호입니다. 요즘 성당에 가서 갈 때 미사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예, 시원함과 예의 사이에서 고민되는 때가 있으시죠? 근데 주보 뒷면에는 민소매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은 삼가해달라는 안내문도 있더라고요. 날씨는 덥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입자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걸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옷차림일까요? 단정한 옷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사랑으로 단정해진 마음, 용서로 깨끗해진 마음, 겸손으로 낮아진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나요? 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의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저와 함께 오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리필이 부른 주님 앞에 듣고 왔습니다. 예, 옷차림 어떤 게 중요할까요? TPO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ime, Place, Occasion. 한국말로 하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 같고 그런데 바닷가에 갈 때와 또 결혼식에 갈 때 옷차림이 다르고 운동하러 갈 때와 또 중요한 손님 만날 때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조금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미사 전에 옷차림을 두고 따가운 눈총과 함께 누군가의 그 옷차림을 두고 한마디가 착 시작될 때가 있는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게 성당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예, 옷차림에도 이렇게 TPO, 곧 때와 장소 상황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적보다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일도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가짐에 필요한 TPO,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오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문자 나눠주세요. 벌써 보내신 분도 계시던데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옷차림 그리고 마음차림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올려주신 문자 제가 좀 볼게요. 김현주님, 아이고 정말 바른 생활이네요. 주님이 원하신 건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이 뭐 넉넉하게 때때로 뭐 갖춰서 입고 갈 만한 게 아니면 깨끗하게 빨아서 잘 손질해서 그렇게 입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주님께로 열심히 향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내면을 보시는 거 맞죠? 네, 100점. 하대사님, 저는 일전에 흰 고무신을 신고 미사 참례를 했더니 신부님께서 특이해서 그런지 다른 신자들께 잡념이 들게 한다고 삼가했으면 한다고 운전할 때 고무신이 편해서 신고 갔다가 급해서 그냥 모르고 성당에 들어갔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뭐 때로는 고무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한복도 그렇게 흰저고리에 깜장치마 그렇게 조선 옛날에 그 신자들 그 공동체에서는 집신도 신고 뭐 고무신도 신고 남막신도 신고 막 이랬었을 텐데 뭐가 신자들에게 잡념이 들까요? 순수한 우리 한국 신발인데 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재밌게 들으라고 올리신 거죠? 예 특별히 신부님이 눈에 확 띄었었나 봅니다.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뒷말이 재밌었습니다. 급해서 들고 신고 갔었는데, 네. 임유리님,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집 방송 한 시간 동안 듣다가, 아, 비띠님 방송 들으셨군요. 예, 이어서 듣고 있네요. 늦은 점심 먹으면서 함께 할게요. 어제 잠을 거의 못 자서 너무 피곤하네요. 눈도 아프고, 뻑뻑하고 마음에 칼바람이 불고 너무 불안했는데 성가가 안정감을 조금은 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저희 첫 곡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도 예 다시 한번 저도 리필이 부르는 주님 앞에 한번 더 들어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떤 노래가 또 우리 마음을 울려줄까요? 나정신이 부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가정시인의 노래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예, 김포에 계시는 프란치스코님 네, 문자 보내셨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장이라도 너무 과하면 이상하고요. 너무 또 가볍게 입어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와, 이분도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10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너무나 정말 다들 옳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과하지 않은 복장, 또 정장이라도 너무 이상한. 왜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꼭 끼는 그 남방 있잖아요. 아, 허리선이 다 들어가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아,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성당 갔을 때. 본인들이야 뭐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고 그게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0931님, 네, 평화 마음과 몸에 죄를 보석하는 착한 마음, 네, 소박한 옷차림, 가족과 함께 성전 앞에 가기. 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전세 신뢰수녀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감기 끄트머리이긴 한데 거의 다 났어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뭐 제 목소리가 약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께 분심을 주지 않는다면 반바지, 민소매, 샌들도 좋아요. 우완드레아. 우완드레아님, 저기, 대구에서 보내셨네요. 아유. 민소매는, 그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너무 더울 때는. 근데 그 민소매가 너무 파진 그런 외국분들처럼 한 거 아닌 그런 것도 괜찮죠. 샌들도. 샌들은 당연히 더워 죽겠는데 꽉 맥힌 신발보다. 좋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안드레아님. 네. 069 하나님, 네, 나의 스타일이 중요하다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규칙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지켜주는 게 모두가 마음 편하고 그로 인해서 이롭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은 있습니다. 막노동이나 생계를 위한 일로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바쁜 분들에게 그런 옷차림으로 성전에 오지 마시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뒷말이 정말 가슴을 찌르네요. 정말 막노동 막 뭐라 할까요? 건설을 현장에서 일하다가 땀 뚝뚝뚝뚝 흘렸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세수하고 뭐하고 작업복 괜시니 벗고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 괜찮죠. 정말. 그런데 신부님들이 왜 정성 들여서 옷을 갖추라고 한 건 그게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내적인 것으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러 오는 미사 때는 그냥 정말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입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다른 분에게 너무나 피해를 준다 그러나. 근데 요즘 외국에 가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는데. 한여름에도 가지고 막 이렇게 짜게진 옷만 막 입은 온 사람이 없는가 하면 별별 옷이라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예의범절과 굉장히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예, 2037님. 오늘 하루는 종일 흐린 날씨지만 주말을 기대하게 하는 불금이어서 그런지 가진 시간이어도 훅 지나가는 듯하네요. 삶을 이야기하며 주님께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요설길로 오늘도 쑥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오늘 비가 올 듯한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종일 흐린 날씨였는데 예, 저도 우산을 그냥 작은 것만 갖고 왔는데 뭐 괜찮겠죠. 예. 금요일 하면 저도 참 좋아요.
조금이라도 이틀을 쉴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네, 아이고, 곰돌이를 또 이렇게 올리셨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홀로 나오면 김상은님께서. 아이고, 이게 곰이 아니고 판단가요? 팔랑개비를 들고 있네요. 아, 그것도 바람이 나긴 나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재미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강크리시나 자매님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버지가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8월 8일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프시고 고생만 하셨습니다. 수녀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예, 정말 많은 이제 고통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가 8월 8일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셨군요. 예. 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신 자매님의 마음도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뭐, 남도 아니고 부모님, 네, 아버님은 사실 집안의 기둥처럼 느껴지던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자꾸 마음에 밟힐 때도 있죠. 그런데 뭐, 그동안 아버님 곁을 지켜드린 그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기억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마 아버님도 바라고 계시겠죠? 근데 8월 8일이면 아직 한 달도 채안된 시간인데요. 아버님을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또 허전하고 정말 그리우시죠? 근데 이제는 아버님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고 또 고통도 느끼지 않으시는 예,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면서 예,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랜 병고 끝에 선정하신 강쌍구 요한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겪으신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님을 떠나보낸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시어 슬픔 가운데서도 아버님과 함께했던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기도청해 주신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생각하면서 예, 노래 한곡 함께 듣겠습니다. 천승재 김상균 노래입니다. 천상으로 보내며.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는 음성기도 청해보세요.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의 문자 샵 1053에 문자로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가 또 남겨져 있는데요. 7855님,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아버님께서 주님의 품에 가셨군요.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쯤 아마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7278님, 한 달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소풍 떠났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자매님, 아버님 고통도 없는 천상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평화 하셨네요. 아유, 남편님 또 소풍 떠나서 마음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님 또 위로하시려고 또 오셨네요. 예, 조금 전에 들려드린 천상으로 보내며라는 노래가 오늘 이렇게 또 마음으로부터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노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한 달 전이면 정말 어떻게 장부님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나요? 그래도 그 말이 참 좋으네요. 주님께로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것밖에 없죠. 주님은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7님,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오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입퇴원하시다가 하늘로 가셨기에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정말 피눈물 나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우,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나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가셨기에 슬프지만 이겨내시길 바래요. 힘드시겠지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아멘. 아유, 편지 않으실 때 막 몸이 아프면 괜히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 동기 수녀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간병하러 저희가 동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면 막 욕을 해요. 넌 안 아파서 모르지 막 이러면서 뭐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오죽이나 얼마나 저 고통이 심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행여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순간도 계셨겠죠. 부모님 너무 아프면. 네. 아, 7278님, 찬미예수님, 네, 특전사 때 배달하시는 분이 모자 마스크 다 벗고 성당에 입장하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아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그 땀방울 막 흘리면서 얼마나 더운, 지금 그때는 40도 육박하는 날씨였는데 그렇게 또 마스크에 왜 모자 뒤에 모자 같이 이렇게 헝겊 같이 달린 거 있잖아요. 햇빛 가리는 거. 그거를 이제 벗고 땀 닦으면서 그래도 미사 보시려고 오신 거. 아, 정말 고맙기 그지 없죠. 예수님은 그분을 반겨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홀로남 곰님, 네, 저도 엄마를 그렇게 돌보다가 혼자가 되었어요.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혼자 계시지 말고 성당에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아버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 마음을 또 알아주셨네요. 예, 성당에 가서 기도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님, 지니글라라님, 네, 강 크리스나님의 아버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아유, 글라라님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무심코 들었던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마음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이라 해도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말 때문에 자신을 탓하거나 마음속에서 그 순간을 자꾸 되새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아직 그 말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저희가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게 하소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듯이 저희의 말에도 사랑과 배려를 갖추게 하시어 상처를 주는 말보다 위로를 건네고 마음을 닫게 하는 말보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플러스 목소리로 알아갑니다.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참 노래들도 잘 어울리네요. 네. 기도가 필요한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또 보겠습니다. 지니클라라님, 네, 알아갑니다. 참 예쁜 노래. 그러셨네요. 상은님, 아, 크리스나님이 상은님이셨군요. 강 크리스나라고 말하는데, 네, 와락, 토닥토닥, 쓰담쓰담. 잘 견디고 있는 모습, 어머니께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 예쁜 상은님, 아이고, 하트 두 개나 날려주셨네. 예, 정말 따뜻한 마음에 우리 킬라라님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573님, 수녀님, 저도 아버지가 8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자매님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네요. 아, 8년 전이라도 새록새록 이런 사연을 들으면 문득문득 생각나던 그 생각이 오늘 또 문득이 아니라 오늘은 불쑥 생각이 나죠. 아,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아까도 생각나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다 부모님은 깨끗하죠. 네. 살아계실 때는 또 찌그락자그락 다투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시고 나면 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415님, 네. 제 아버지도 비슷하게 6월에 소천하셔서 마음이 텁텁하네요. 와, 이 텁텁하다는 이 표현의 이 단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슴을 탁 치네요. 예, 그러시겠어요. 예,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잘 견뎌내시고 또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면 되겠죠. 내일 주일이니까 또 미사하시면서 네, 마음들을 다 다시 잡으면서 주님께 부모님들을 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시시에 갔더니요, 수사님, 수녀님 모두 샌들 신고 미사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시고 또 고해성사를 주시던데요. 고무신 시끄럽게 질질 끌고 다닌 것만 아니라면 뭐 정말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죠. 뭐 발에 딱 맞는 거 그냥 어떻게 싣고 간 거였는데 하하대사님. 재밌는 풍경을 상상해봤는데요. 네, 교우님들이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신다면 탱크가 지나가도 분심이 들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유, 정말 정답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티칸이요. 네, 바티칸에 가서 이렇게 입장할 때 맞아요. 어깨와 무릎만 가리면 돼요. 예, 가난한 순례자인 저는 이제는 안 입는 플러스 셔츠, 유니폼이랑 쉽게 말하는 합성 7부 바지 입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예, 허름하지만 매일매일 손으로 깨끗이 빨아서 입고 갔어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여행객들이 뭐 그렇게 갖춰 입을 만큼 이것저것 갖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 바티칸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드러나는 어깨 그리고 무릎까지 무릎이 좀 내려오는 그 바지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옷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네. 8966님, 수녀님, 여기 한평은 비가 왔다 드갔다 비 왔다가 아이후, 아, 너무나 재미있는 사투리를 하셨네요. 비 왔다 드갔다가 비가 드갔다가 바다 비 왔다가 드갔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표현이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소리죠. 비가. 예,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쭉쭉 내리지는 않고. 왜 근데 태풍들이 다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으로들 갈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하나 뭐 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중국으로 간다네요. 아,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옷은 주일인데 마음은 아직 평일인 건 아닐까? 몸은 성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에 묶여 있고,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피느라 바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얘야, 옷은 참 잘 입고 왔구나. 그런데 마음은 어디 두고 왔니? 하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당에 올 때 단정한 옷차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옷차림보다 마음의 차림새가 아닐까요? 마음의 사랑을 한 겹 걸치고 배려를 한 겹 더하고 용서와 이해를 살짝 걸쳐 입는 것. 그렇게 마음까지 잘 차려입고 미사에 간다면 우리가 입은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토요 특전 미사에 가시든 주일 미사에 가시든 옷장 앞에서 뭘 입지 고민하시기 전에 오늘은 마음 앞에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는 오늘 무엇을 입혀갈까?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한 겹 걸쳐 입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우리의 옷차림만 단정하게 하지 말고 마음도 곱게 차려입고 가면 좋겠죠? 주님께서 가장 예쁘게 봐주실 테니까요. 네, 옷을 감싸지만 몸을 감싸고 있죠. 네, 따뜻한 말은 우리 마음을 감싸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입혀주는 일,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한 자락이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끝곡으로 비다누에바가 부르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제작의 금부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문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모니카 성녀 추기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녀의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죠. 성 아우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현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 있는데요. 어제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어머니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실 텐데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물론 모니카 성녀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성인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노의 귓전에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레 레제, 똘레 레제.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이 목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책을 들고 바로 펼쳐보았어요. 그때 나온 구절이 자신의 머리를 띵하게 울립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 없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을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치 말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의 보상은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0: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찬물을 넣고요. 맛있게 익혀서 먹는 컵라면이 있을까 싶은데 있더라고요. 일본의 한 식품 기업이 만든 건데요. 익혀서 먹는 건 아니고 뜨거운 물 없이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붓고 5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찬물에서도 면이 물을 잘 흡수하면서 면이 탱글탱글 맛있는 식감이 된대요. 찬물 컵라면. 시원한 냉면 같은 느낌일까 싶기도 한데요. 컵라면이 꼭 뜨거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시원하게 먹는 면 요리도 인기가 있다 보니 이런 컵라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찬물 속에서도 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지나 맛있게 익어갑니다. 조금 차갑고 힘 빠지는 날에도 우리 삶도요 천천히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서영은 비 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토독토독 내리는 날은 저는 좀 좋더라고요. 우리 오프닝에서 차가운 라면 이야기했잖아요. 차가운 라면도 천천히 익어간다. 또 뭔가 배우는 걸 익힌다라고도 하잖아요. 열받아서 익을 것 같은 날도 또 삶이 또 그만큼 익어가고 있겠죠? 오늘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제일 설레는 시간일 것 같아요. 5558님께서 설레이면서 들렀습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그 온라인에 보면은 재밌는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막 택배를 찾으러 가는, 뛰어가는 그런 사진, 이런 거 있는데, 어떤 배우의 영화 스틸컷인데요. 그거 올라오면서 막 설레면서 뛰어가는 그 사진이 생각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설레라 해서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디와 라디오로 할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면서 노는 시간인데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잘놀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재미지게 놀아봐요. 오늘은 다섯 곡의 게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C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영민님, 세훈님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도 안녕하세요. 주봉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세훈님이 설디님, 창원에는 비가 조금 오고 있어요. 기분이 꿀꿀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게 비 오면은 딱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훈님처럼, 아, 비 오는 날에 뭔가 흐리기도 하고, 기분이 살짝 이렇게, 꿀꿀해진다? 아니면은 센치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비 오는 날이 뭔가, 기분이 좀 전환이 되고 공기도 맑아지는 느낌이 나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왠지 그 쓸쓸한 분위기를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실까요? 저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비 오는 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TMI이긴 한데 제 머리가 반곱슬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서 머리가 굉장히 부시시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던 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머리 좀 부스스해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비 오는 날에 정취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카엘 님도 설디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게임도 준비되어 있고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금요일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튜브 실시간 채팅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이미 대리사님이 신청해 주신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듣고 올게요.

신승훈 가을빛 추억 듣고 왔습니다. 왠지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앞서서 드네요. 달력이 넘어가기 전이라서 그렇겠죠?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까지만 딱 8월이고요. 달력 딱 넘어가면 9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영민님께서도 가을은 없고 여름만 있네요 라고 단풍은 언제 질려나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근데 오늘은 좀 여름비처럼은 안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은 살짝 뭔가 기분 탓인가?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습하긴 한데 물론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을에 재촉하는 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558님께서 우리 집 시골밭에 비가 오니 촉촉해서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처럼 비가 쫙 오면은 우리 5558님의 시골밭에 작물들이 비를 흠뻑 맞고 어느새 쑥쑥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너무 힐링일 것 같다. 비가 촥 내리고 그비 오는 밭에 이런 작물들을 바라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힐링 맞나요? 이거 너무 모르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유, 빨리 밭매야지, 뭐 해야지, 하루 시계가 얼마나 바쁘게 흐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그냥 이 문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비 신청곡 하나만 더 듣고 갈까요? 세훈님이 신청해주신 헤이즈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비가 오는 날엔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비스트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까 봐요.

어차피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대뜸 퀴즈. 우리 지역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요, 경북 경산시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시가 내달 27일까지 이것 탈출 이벤트 참가자 64명을 모집합니다. 이것 탈출 이벤트 모집 대상은요, 만 27세에서 39세로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 32명으로, 남성은 경산시 거주나 직장을 두고, 또 여성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선발되는데요. 외로움이 싫다면 이것은 그만! 이것에 탈출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이 아닌 혼자 있는 이를 말하는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술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1번 술로, 2번 솔로. 과연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이를 말하는 술로일까요? 솔로일까요? 이런 제목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는 술로일까요? 나는 솔로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술로일까요? 솔로일까요? 힌트송 듣고 올 텐데요. 정키와 김나영이 함께 부르는 홀로 듣고 올게요.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져만 가는

정키 김다영이 함께한 홀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연인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못해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못해 이것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 이거 시즌2까지 나와서 인기를 입증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지자체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이것 탈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종교계에서도 이것 탈출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무엇에서 탈출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 탈출을 위해서 지자체나 종교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좀 부족할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자만추가 어려워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탈출 어떻게 하셨나요? 나만의 이것 탈출 비법 있으시다면 이것 탈출 비법 있으시다면 오늘의 정답인 이분들을 위해서 비법을 좀 나눠주시고요. 과연 무엇에서 탈출하는 걸까요? 1번 술로 술로이신 분들도 너무 빈번하게 술로이시면 탈출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술로, 2번 솔로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과연 무엇에서 탈출하는 걸까요? 1번은 술로, 2번은 솔로입니다. 이거 탈출 비법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힌트송 하나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텐데요. 이문세가 부르는 오늘의 정답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것 예찬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문세 솔로 예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 바로 솔로였는데요. 경북 경산시에서 내달 27일까지 솔로 탈출 이벤트 참가자 6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이 만 27세에서 39세로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 32명이고요. 경산 생활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거주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참가 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을 통해서 제출 서류와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10월 3일, 17일 경산 치유의 숲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곳에서 많은 솔로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정답 솔로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보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9514님, 60대 후반. 솔로 꼭 지켜야죠. 웬 탈출. 젊은이들이요. 솔로 탈출. 사랑을 찾아 떠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젊은이들은 솔로를 탈출해야 하고 이제 60대 후반은 솔로를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젊을수록 솔로를 탈출해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됨이 편하다 이런 걸까요? 깊은 인생의 지혜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자, 6692님이 2번 솔로 하시면서 비법 알려주셨어요. 산악회나 골프 등 취미활동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오, 그렇죠. 일단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535님께서 2번 솔로 하시면서 달서구도 비슷한 사업하고 있어요 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대구 달서구에서도 미혼남녀를 위한 솔로 탈출 결혼 원정대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구마다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경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위치한 지역에 솔로 탈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1166님 2번 솔로, 7014님도 2번 솔로, 4023님도 2번 솔로, 6122님 솔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5558님도 2번요 하시면서 참 좋을 듯 합니다. 솔로분들이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여기 가서 뭔가 그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경산에 직장을 두고 계시거나 거주를 하고 계시는 미혼 남녀분들은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92님이 비가 와서 너무 좋은 불금이에요. 조조로 오디세우스 보고 오는데 폭우가 내려서 간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거 3시간 넘어가는 영화잖아요. 근데 재밌다는 후기가 진짜 많아서 저 아직 못 봤는데 궁금하거든요. 보러 갈만하다. 이게 막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로 재밌었나요? 라는 대답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갈 만큼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볼 때 30대 이상이면은 리클라이너관을 무조건 예약해라 라는 팁도 올라와 있던데 6692님의 후기도 좀 자세한 후기도 궁금합니다. 오디세우스 저도 일단 목록에 좀 올려놓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솔로였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월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매주 다른 게임을 해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다섯 곡의 퀴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다섯 개의 힌트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듣고 알겠다 하시면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다섯 개 힌트 나가는 동안 다 안 기다리셔도 되고, 나는 하나 두 개 정도에서 벌써 알겠는데 하시면은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랜덤 게임 다들 아시죠?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 빨리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다섯 곡에까지 힌트 다 드렸는데 정답이 도당치 안 나온다? 그러면 설디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힌트 5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하면 떠오르는 것. 1번 충청남도 홍성. 2번 큰 강. 3번 바다에서 나고 지금이 제철입니다. 넌센스 퀴즈. 새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오늘의 정답인 땡땡 드라마. 마지막 다섯 곡에, 자, 이거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요, 큰 새우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1등에게는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잘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대하였고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려웠나요? 일일 드라마 아니고 대하 드라마, 새우젓 아니고 대하고요. 갈매기 아닙니다. 조미료 정답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답은 비둘기. 경화님 순록?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주봉님이 정답은 새우 깡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니고요. 아니고요. 큰 새우 대하, 대하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9월, 서해에 대하가 제철을 맞겠죠? 충남 홍성군의 대하축제가 있는데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남당항 일원에서 펼쳐진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꽤 길죠. 2개월 넘는 기간이나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대하는 가을이 제철이네요. 자,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대하 드라마. 대하소금구이도 맛있잖아요. 대하가 제철이니까 가을이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오, 우리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 바로 3095님께서 대하라고 보내주셨고요. 아쉽게도 2등 0934님 대하 드라마 맞나요? 아, 맞았는데 간발의 차로, 진짜 간발의 차다. 2초 차이에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5시 38분 41초에 보내주셨고 지금 0934님께서 43초에 딱 보내주셔가지고 2초 차이로 아쉽게도 2등입니다. 4481님, 0699님도 다 정답 대하라고 보내주셨고 1166님은 정답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38님도 대하 보내주셨고 7654님 대하, 2464님 정답 대하 맞나요?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6353님과 8363님이 모두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새우 깡!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6692님은 갑자기 도라지? 라고 도라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라지는 아니었습니다. 정답 대하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다섯 곡의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힌트 5개 다안 듣고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정답 듣다가 나 알겠다 하시면은 바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곡에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쿠사마 야요이. 두 번째, 아주 못생긴 얼굴. 이거 좀 슬프다. 세 번째, 씨앗을 볶아 먹기도 하지만 이 씨를 까는 것은 싫어합니다. 요거는 살짝 넌센스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 씨를 까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할로윈 때 이것이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을철 대표적인 채소로 죽으로 끓여도 맛있어요. 자, 과연 이 다섯 곡의 힌트가 뜻하는 제철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가을철 대표적인 채소라고 하네요. 두 글자입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 텐데 이것 된장국에 들어가기도 해요. 조금 다른 종류의 이것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된장국 다이나믹 듀오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어머니의 된장국 다이나믹 듀오 라디가 함께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1938님께서 너무 배고파요. 이 노래 들으니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보글보글 뭔가 끓는 소리가 나는 이 찌개 소리 들으니까 진짜 배고파지는 것 같네요. 된장국 오늘 저녁으로 어떠세요? 정답은 호박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국에 애호박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단계 힌트, 물방울 무늬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호박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세계적인 전위예술가인 쿠사마 야요이 이야기였고요. 향년 97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멋진 작품은 영원하겠죠. 그리고 우리 호박꽃, 예쁘지 않은 사람을 호박이나 호박꽃에 비유하기도 하고, 호박씨는 몸에 좋대요. 근데 호박씨 까는 거는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3단계 힌트였습니다. 4단계, 5단계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것 같고요. 2464님이 1등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은행이라고. 그 가을에 은행이 제철이기도 하죠. 근데 은행은 아니었고 정답이 호박이었습니다. 그 다음 정답을 1등으로 보내주신 4481님이 바로 호박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0934님도, 1938님도, 3095님도, 1166님, 7654님, 6535님까지 모두 호박 보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오늘 저희 랜덤 게임 1등으로 보내주신 두 분께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8922님은 비가 많이 오는데 퇴근길 조심하십시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유, 비가 아직 많이 내리는군요. 전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창밖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오는 퇴근길 금요일이라 아마 더 막힐 것 같은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걸어 다닐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비가 갑자기 내리던 날, 학교 앞 교문 앞엔 우산을 든 어른들이 서 있고요. 가방을 맨 아이들이 자기를 마중 나와준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면 그게 그렇게나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업이 바쁘셨던 부모님이셔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마중이라는 건 어쩌면 참 행복한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큰 홍수가 난 네팔 카트만두의 국제공항 앞에요. 도착한 기자들 현장을 기사로 전했는데요. 공항에는 각국에서 급파한 구조대나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 등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저는 마치 마중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히 돌아오라고, 다치지 말고 품으로 어서 오라고 서둘러 마중 나가는 길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소방당국, 경찰 등으로 구성한 대응팀이 카트만두로 급히 출발했는데요. 어쩌면 마중이라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이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와 주는 것까지 해야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카트만두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조심히 돌아오세요. 그렇게 마중 나가 있는 이들의 품으로 많은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희생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에는 설디가 가장 먼저 마중 나와 있을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특집 다큐멘터리 육아를 삽니다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5시엔 설레는 라디오는 월요일 하루 쉬어가고요. 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끝곡으로 김윤아의 고잉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는 6월 말 기준 기준적립금이 1866조 원으로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년 만에 지난해 최고 수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18.82%로 역대 최고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를 넘어선 겁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수익률은 각각 9.71%, 4.08%였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의 상승이 역대 최고 실적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6월 말 코스피 종가 8,476과 어제 코스피 종가 6,912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하면 어제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약 443조 원으로 6월 말보다 100조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했음에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 6월 말까지 리밸런싱, 즉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매도를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지만 이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증시가 급락했고 두 달 만에 100조 원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했다면은 수익을 실현하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평가 손실도 줄였으며 과도하게 코스피가 부풀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야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의심을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월 28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전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경제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0: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한국은행이 27일 어제 기준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흥미로운 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크게 높이면서도 금리는 오히려 연달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건지 또 이번 결정이 우리 살림살이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팩트천국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교수님은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 모셨네요. 예.
1: 뭐 처음 인사드립니다.
0: 아 예. 아니 좀 워낙 전문가로서 이제 명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좀 자주 시간이 허락하시면은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뭐 대한민국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뭐 많은데 제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제일 걱정되는 건 경제입니다. 경제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3%로 결정했는데 뭐 올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두 달 연속 올렸어요. 이게 보통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한국은행 출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올리는 적은 흔치는 않았어요. 약간 시간을 두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에 시그널도 주면서 일종의 구두 개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서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경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 일단 두 번씩 올리는 케이스는 역사상 한 세 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0: 아, 그 역사상 세 번밖에 없는 거예요?
1: 세 번. 2007년에 한 번. 2007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좀 폭등하다 보니까 한 번 올리고 2022년, 2023년 이 근처에 워낙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0: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1: 코로나 끝나면 전쟁 때문에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때는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가 금리 굉장히 코로나 때 수요가 작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건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건 가격이 빨리 안 올랐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도 오르다 보니까 그때 너무 가파른 속도를 막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 한 두 번 정도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올린 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 이제 두 번 연속 올린 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은 학자들은 보통 한번 금리를 올리면 데이터를 좀 보고 다음 달 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보고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올릴 것이다에 대해서 하신다는 분도 있었지만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다. 반반이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동결이 저도 좀 예상이 동결이 많았다라는 걸로 좀 들었는데 보도를 봤는데 소비자 물가가 6월 달에 3.0%에서 7월 달에 2.8%면은 오히려 약간 낮아졌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는 2.5%에서 2.6%로 조금 올랐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1: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전 세계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타겟팅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목표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통제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경제에서 좀 투자하기 어렵죠. 빚을 내기 어려우면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어렵고 소비자들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뭘 사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되는데 그런 경향에 따르자면 우리가 목표보다 좀 높으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응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건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비자 물가하고 근원 물가가 좀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좀 한국은행이 좀 걱정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 물가가 떨어졌으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금리를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랑 근원 물가지수의 차이는 음식하고 에너지 특히나 석유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소비자 물가에서는 석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들이 뭐 많이 일어난 일이다. 근데 근원 물가는 이런 걸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가지수를 볼 때 근원 물가는 추세의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할 때는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목표치인 2%보다 2.5% 일단 높은 상태에서 한 번 더

0: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아, 수요를 좀 위축시키면 되는데 결국은 수요를 위축시키는 거는 물건을 안 산다는 이야기. 물건 안 사게 되면 좀 저절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 아무래도 그런 물가를 많이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궁금한 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에서 3.3%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1.8%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거의 뭐 좀 이런 말인데 더블 된 거예요, 거의.
0: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7천억 달러였거든요. 예, 예. 올해 이게 수출액 지금 따지면 1조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호황이기 때문에
1: 역대 기록해보지 못한 수출액이네요.
0: 예, 7천억 달러 넘는 것도 사실은 몇 년 그러니까 역대 기록해보지 않은 수치인데 이것을 3천억 달러 거의 50% 이상 늘리면서 예. 수출이 늘어날 50% 이상은 아니지만 50% 가량 늘리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반도체가 호황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고 그 삼성전자나 뭐 요새 SK하이닉스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흔히 말해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비율들이 뭐 60%, 70%대 어마어마합니다.
1: 처음 봤어요. 저는 예, 그런 회사가 뭐 60% 찍는 거를.
0: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수익이 워낙 많이 남게 물건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통 코스피의 상장회사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뭐 10% 이러지 않나요?
0: 예, 10% 가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 예, 예, 예. 적자 보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한데 아. 그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다.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늘릴 정도로 한 번에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망치 같은 것들도 예. 그러니까 올해 초 예측했던 것보다 반도체 판매,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액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 근데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막 2023년 4년 막 이때 되게 안 좋아서 막 0%대 나오고 막 그래. 분기별로 4분기 연속 막 0.1% 이하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은. 역대급 호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은 좋아졌고 그러니까 물가는 뛰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알겠는데 근데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죽겠다고.
0: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는 K자형 성장으로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좋은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1: 다시 말해 쫙 벌어지는 거죠.
0: 벌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 정유산업도 최근에 중동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정유산업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철강산업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전에는 수출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거 뛰다 보니까 수출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양상도 있어서 예전에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오로지 반도체만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일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반도체는 수도권에 있죠.
1: 예.
0: 근데 석유화학, 정유, 철강 이런 데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인데
1: 뭐 포항에도 있고 예, 포항에도 여수에도 예, 있고
0: 광, 예, 광양, 여수, 광양, 뭐 여수. 서산 뭐 이런 데 석유화학 예, 단지는 굉장히 많은데 이쪽의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 가지고 수도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 경제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더 안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의 뭐 공장 근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 반도체 어떤 기업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지만 나머지 기업 경기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 박탈감에 그러니까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 3% 성장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성장률이 얼마 전이었는데
1: 예.
0: 이제 3% 갔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언론 보도 보니까 한 두 달 전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동탄이라든지 막 뭐 이런 데에서 금 소비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너스가 나오니까 막 이 금도 사고 막 사치제도 사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기업의 고용이 적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뭐 이제 주식이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받을 거지만 막 7억씩 받았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전체 국민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자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첨단 장치 산업이고요. 첨단 장치 산업의 특징은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그러니까 물건값은 굉장히 비싼데
1: 예.
0: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임금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한테 간다라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임금을 7억씩 하지만 7억씩 받는

0: 이유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규모에 비해서 그렇지 많게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돈이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흘러 나가면서 전국으로 퍼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분 워낙 조금 그러니까 소규모의 인원들이
2: 경기 남부 쪽에 이렇게
0: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퍼져나간 속도 같은 것들이 느리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걸 또 자산을 많이 사니까요. 결국은 이게
2: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0: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아까 금도 예. 자산이잖아요.
2: 예.
0: 그런 쪽에 많이 사다 보니까 소득 분배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소득이 퍼져나간 효과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에 다 물건을 사고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빨리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래도 자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소득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느리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좀 한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게 무슨 뭐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 데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수도권에 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뭐 이천, 뭐 용인, 화성, 뭐 이제 아니면은 이제 본사는 뭐 이제 저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돈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또 많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이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 게 대출을 또 여력 있는 사람이 땡기려고 하니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부동산 때문에 두 달 연속 올렸다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맞는 해석인 건가요?
0: 사실 이제 이렇게 두 번 연속 올린 것에 대해서 좀 그런 해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출에 대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15억 아파트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분들 이제 현금으로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그렇게까지 상관없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서울 외곽지, 경기도 이쪽 이런 그쪽에 이제 15억 정도 아파트인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전세도 빨리 오르고 있다. 월세도 같이 빨리 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금융의 비용을 올린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집 사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안 사도 되거든요. 금리가 좀 떨어지기 기다렸다 사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급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은 20년, 30년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좀 줄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그것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워낙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집값은 세금으로 좀 잡히고 있는 양상들이고 서울의 외곽지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서울 외곽하고 흔히 말하는 외곽하고 경기도의 사이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쪽이 아무래도 이런 규제에 민감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준금리가 어쨌든 3%로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시중의 대출금리도 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순차적으로. 근데 지금 가계대출이 2,000조 원이 넘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이 넘었고 이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68%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올리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게 온전히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계 부실로 인한 가계의 어떤 부실 그러니까 이게 가계 부담 이게 좀 커지는 게 명약관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거는.
0: 네, 한국은행 판단하는 그 쪽에서는 이제 이 물가 상승 같은 것도 좀 심하고 아까 말씀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세. 가계 부채란 것이 결국은 집을 살 때 많이 늘거든요. 그런 것들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슈까지 있으면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 6% 넘어갔거든요. 이게 금리를 한국은행 이번 한 번만 오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속해 두 번 올렸지만 올해 한 번 더 올린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7%대까지 뭐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 같은 것들이 한국은행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긴축의 스탠스라고 이야기하는.
2: 연이자가 7%인 거죠.
0: 예, 연이자가 7%죠.
2: 예를 들면 1억 원에 빌리면은 연간 이자로 7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2: 10억을 빌리면은 뭐 10억을 빌리기도 어렵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7천만 원 나가는 거고 뭐 보통 이제 6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67에 42, 4,200만 원 연간.
0: 예, 4,200만 원 정도 하고 1% 오르면 이제 억 단위당 100만 원씩 더 내는 거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부담이 크다. 뭐 보통 집 그러니까 작은 집 사면 3억, 4억 빌리는데 예. 근데 그 정도 빌리려고 그러면 이 대출이 곱하기 4로 하면은 한 1년에 3, 400만 원씩 늘어나야 되는 거. 1%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0.5%가 올랐고 예. 한 번 더 오르면 0.75%까지 오르니까 1% 내에 상승한다고 보면은 꽤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 위축을 사실은 약간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유도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이런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손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뭐 한국은행이 여러 고민을 했겠죠. 거기에 또 이제 금통위도 있고 막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겠지만은 이런저런 우려가 나온다. 근데 이제 궁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정부는 또 내년에 역대 최대 확장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돈을 계속 더 많이 쓰겠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은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이게 그럼 물가가 잡힐 것이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지출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쓰이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도 엇박자가 안 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한국은행 총재가 저보다 금융은 잘하시니까 믿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뭐 이게 원리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뭐 금리의 부담이 좀 덜하게 왜냐하면 잘된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 갚는데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예. 경제가 커지면은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잠재 성장률이란 것은 좀 장기적인 이야기거든요. 올해 예. 올해 교육을 시키면 몇 년 있다 교육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내년에 확장 재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슈 나오고 있다. 확장 재정의 근본 원인은 아무래도 올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세금이 많이 거친 것들은 보통 재정은 1년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가지고 예. 반대로 쓰니까 확장 재정 특히나 빚을 안 갚고 이번에는 생산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재정이 큰 규모를 늘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전에 이제 이창용 전임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서 이렇게 재정 확장을 너무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예.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갑자기 세수가 늘어난 것들은 기금화 같은 걸 좀 통해서 기금화 예. 기금을 기금화, 예. 당장 쓰지 않고 조금 미뤄둬야 된다. 그러니까 다 쓰는 것이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요인일 수가 있고 또 한꺼번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생산성이 또 안 나온 쪽으로 돈이 갈 확률도 조금 높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양성하면서 조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히려 이런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재정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물건값이 상승하는데 이걸 또 막으려면 금리 더 올려야 되고 금리 더 올리게 되면은 빚이 많은 쪽에 흔히 말하는 피해가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님은 당연히 이게 중장기전 좋은 방향이지만 뭐 또 전임 한국은행 총재님 이거 속도 같은 거 조절해야 된다는 논의 역시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도 역대급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반도체 기업이 워낙 법인세를 많이 낼 것으로 이제 보여서 미래 대응 기금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로 뭐 좀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게 다 또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가 얘기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6월 달에 이제 9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6천대로 지금 뭐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뭐 계속 뉴스도 나오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 변동률 1위.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여기에서 무슨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좀 수익률이 괜찮으면은 투자를 하는데 막 이렇게 널뛰면은 애널리스트들도 이게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0: 예.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그러니까 저점을 알고 고점을 알고 이래야 예. 사람들이 적정한 시점에 들어가서 뭐 가격이 빠지면은 수익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빠졌으니까 투자를 하고 사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좀 과잉 투자되면은 이렇게 순환에 걸리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오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샀더니 더 떨어지고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란 것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그렇군요. 효과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들이 뭐 정부라든지 시장의 중요한 과제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정치권의 논리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가장 키운 것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었고 그거를 주도한 것이 이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그래서 이거 경질해야 된다라는 게 야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청와대는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종목 뭐 레버리지 ETF는 좀 빼고 얘기하도록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좀 규제를 더 강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고 이전 상황 말고 지금도 아직도 변동성이 좀 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0: 뭐 시장 참여자의 수익을 내려 그러면 요새 최근에 B2가 또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레버리지 ETF 상품이 안 되니까 B2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땐 또 수익을 추구할 수 그러니까 잘만 예측하면
2: 예.
0: 잘만 예측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2: 예.
0: 그렇다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불확실성의 소스에 대해서 또 가격을 증폭시키는 뭐 신용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진 않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소스가 국내에는 아니고
2: 예.
0: 사실 국외에 또 굉장히 많거든요. 국외에 많다는 것은 중국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상장을 하면서 그 창신 메모리 반도체
2: 창신 메모리.
0: 예, 창신 메모리라고 굉장히 큰 업체를 만들고 이것을 뭐 전 세계 4위까지 빨리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데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불확실성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쟁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 뭐 AI 반도체가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이냐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뭐 시장의 전망을 이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AI에 대한 과잉 투자론까지 겹치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더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과 맞물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그래서 뭐 B2 말씀하셨는데 뭐 신용융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증권사에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대로 한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익률 굉장히 센 것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근데 그것만으로 예 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식시장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게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식이 그러면은 뭐 들쑥날쑥하고 널뛰기는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뭐 장기라는 게 초장기는 아니고 1, 2년 제가 뭐 여쭤보는 거는 조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네. 지나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코스닥 시장 이제 우리나라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거든요.
2: 네.
0: 외국은 이제 기관들, 그러니까 연기금 개인들은 연금에 넣고 연금 투자자들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수요급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서 괜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또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면 변동성이 또 커지게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는 이런 경향성도 있는데 중국의 요인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만 봐서는 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외부적인 개인의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을 같이 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9천까지 달성하는 거는 단기간은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진 뭐 증권사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녹록치 않네요. 어쨌든 예. 하지만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종합을 해보면은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3.3%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물가 상승으로 금리는 오르고 가계 빚도 늘어나고 자산 시장도 좀 널뛰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특히 이제 개인들 가게들은 어떤 식으로 좀 미래를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 시대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예.
0: K자 성장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점차 실현이 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잘 되지만 나머지 여타 지방 산업들이 안 되면 지방 쇠퇴가 빨라지게 되고 또 빨라지게 되면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재정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양극화보다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2: 예.
0: 양극화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금리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평균에 따라서 올랐을 때는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빚을 가지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몰려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자산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해안까지 조금 지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경제라는 거 추세가 있는데 지금 산업의 추세라는 게 첨단 산업은 발전하지만 지방을 이끌었던 전통 제조업들은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게 양극화되면은 소득 같은 것들도 양극화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빌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인식을 가지고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이해하시고 하는 것들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지금 양극화가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 이거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복지로 좀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눈에 띄게 봤던 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이제 하위 80%까지 지금 주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기초연금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줬다 뺏는 건가? 이런 불만들이 나올 테고 또 정치적으로 표계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오히려 이게 좀 뒤집어진 거 아니냐 막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0: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2: 예.
0: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2: 그러니까 워낙 점점 많이 나가잖아요.
0: 점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도 2% 3%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게 5% 6% 예전에 70년대만큼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2: 예.
0: 인구 고령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줬다 뺏는 거죠.
2: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는데 받고 있다가 이게 없어져? 그러면은 그분들 한 80만 명 된다는데 지금 엄청 분노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0: 이게 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표 계산도 있고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인 입장 젊은 친구들 생각하면 또 안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간극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담 때문에 갈등 관계가 또 형성되고 있다. 그 정부의 재정 집행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게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진짜 저는 정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또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하니까 2030 세대는 이거는 빚내 가지고 지금 확장 재정하면은 미래 세대 우리한테 다 빚 지우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정부가 참 고민이 많겠다 이 생각이 합니다. 예, 오늘 경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였습니다. 천국의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SNS 사용, 어디까지 어른이 개입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부모의 걱정을 넘어 국가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 이야기에서 시작해 인간의 욕망과 선택, 자유의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유인 시인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SNS 두 분 하시나요? 네.
1: 아, 저는 뭐 회사 SNS도 운영을 해야 되고.
0: 어떤 거 보통 하세요? 페이스북?
1: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고 인스타그램. 제 개인 계정에 뭘 자주 올리지 않아요. 한두 달에 한 번. 예, 네, 예. 그냥 보기만 보고 유튜브를 좀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제 SNS로 볼지 말지에 대해서는 있지만 네. 어쨌든 광희의 또 SNS로 많이 보니까 예, 요즘은 예.
3: 근데 저는 계정만 있고요. 거의 글은 올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0: 눈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3: 가끔 들어가서 왜냐하면 일 때문에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0: 거기에 또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올리시니까.
3: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SNS 하고 유튜브란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아.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에 속해요. 예. 좀 어울리지 않죠?
0: 아니요, 아니요. 어울려요. 오히려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독한 중년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3: 이게. 고독한 중년.
1: 아, 현재 죽어붙고.
0: 아, 예, 옛날 올드.
1: 아, 저로 표 붙여서. 전부 붙이고. 예.
3: 아니, 아, 그래서, 예, 맞아요. 좋아해요. 아,
0: 저는 SNS를 한때 열심히 하다가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사실은. 근데 할 시간이 없고요. 거기에도 좋은 정보도 있는데 그거를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전쟁 같은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안 하다가 뭐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 얘기를 오늘은 이제 SNS 규제를 하려는 게 뭐냐면 성인들도 SNS에 중독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이게
3: 아, 그렇죠
0: 이게 네. 알람 소리나 이런 거 오면은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하시고 근데 이게 청소년들은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5조 원을 지금 주 정부한테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주 정부는 다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8세 미만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대요. 2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최근에 청소년 SNS 규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도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방미통이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소년 SNS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돼. 그러니까 금지하는 게 완전 못하는 나라 하게 하는 나라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나 막 몇몇 국가들은 14세 미만은 아예 하지도 마. 네. 그리고 14세에서 뭐 한 17세, 18세는 몇 시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법으로라도 너무 어린 사람들은 못하게 해야 된다. 초딩은 못 쉽게 하면 초딩 SNS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 찬성하세요?
3: 아, 왜 그럼 청소년만 대상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청소년하고 그러니까 한창 성장기에 의식을 자의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나이 때 이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꼭 청소년이어야만 하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좀
0: 던지고 성인도 두 시간밖에 못하게 하고
3: 왜냐하면 워낙 폐해가 크다고 하는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 뭐 유튜브든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확증 편향으로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컨텐츠만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0: 알고리즘에 따라서
3: 네, 알고리즘. 예. 그 문제의 심각성은 그동안에 계속됐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저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는 있다. 예. 제가 뭐 자녀를 키웠던 부모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랑 가까운 대학 교수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0: 예.
3: 그러니까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는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옆에 방이 옆방에 있는데 카톡 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수랑 톡을 하던 친구도 같이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조차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군요. 일단 규제 찬성 쪽이신 것 같고 서윤 씨님은
1: 저는 규제가 만사인가라는 생각 의문은 좀 갔는데요.
0: 아, 오늘 제대로
3: 원래 리버럴리스트야. 제대로 그
1: 예.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 끝에 시행이 됐다가 결국 예. 실패한 정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플랫폼을 규제한다.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할 거냐.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뭔가 금지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걸 안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를 분출을 할 가능성이 크죠.
0: 예.
1: 저는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어요.
3: 아, 어떻게 해요?
0: 예?
3: 네. 아, 그러면 이렇게 규제하지 않고요?
1: 네네네.
3: 어떻게 하면 되죠?
1: 그 입시에 우리가 그 활동 경력 같은

0: 포트폴리오 예. 만들어서 내잖아요. 예. 그 반대 개념으로 이 학생은 SNS를 하지 않음, 좀 덜함. 네. 을 증명한 활동 기록서를 만들어서 네. 대학이 비 제도에 점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1: 그것도 규제 아니에요?
2: 아, 그
0: 긍정적인 규제죠.
1: 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0: 네, 네,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네. 반은 농담인데 네. 입시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네.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먹힌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지금 호주, 프랑스, 미국 이런 얘기하는데 네. 아마 호주, 프랑스의 학생들이 10대들이 우리나라 10대보다 훨씬 스트레스 상황이 덜할 거예요.
2: 예.
0: 우리나라 학생들이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겠죠. 학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SNS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느냐. 오히려 풍선 효과로 다른 더 뭐 관찰하기 힘든 사이트에 접근을 한다든지 규제하기가 더 어려운 곳으로 빠져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오히려 드는 거죠.
1: 근데 그것도 뭐 굉장히 큰 규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오히려 학 공부를 위해서 아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SNS를 안 한다는 증명서를 떼야 되는 좀 희한한 예.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거는 일단 농담적으로 아, 얘기를 예. 할 거니까.
1: 그런데
0: 예.
1: 그저 SNS의 심각성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2: 예.
1: 특히 이제 중독성을 갖게 만드는 장치들을 넣거든요. 일부러 그 중독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중독도 문제지만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갖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2: 예.
1: 뭐 예를 들면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똑같은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2: 예.
1: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했을 때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쇼츠하고 콘텐츠가 그쪽으로만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보다가 국뽕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국뽕 콘텐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1: 아, 그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일 때문에 제가 K9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2: 예.
1: KF21부터 시작해서 온통 한국의 방산산업에 대한 것만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무기를 잘 만드는지에 대한 콘텐츠만 추천해 주더라고요.
2: 예.
1: 또 국뽕이 차올라요.
2: 아. 국뽕이 차오를 일이 아니 뭐 대한민국 워낙 대단한 나라라서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아도 국뽕이 차오를 때는 많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하고 나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동 재생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올리면 계속 자동 재생하게 만드는 거
2: 예.
1: 그리고 무한 스크롤 계속 콘텐츠가 추천되게 만드는 이런 장치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또 하게 돼요.
2: 근데 그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그게 영업 비밀이고 영업을 하는 원천인데 그거 공개하라는 약간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뭐 정부의 압력도 있었거든요. 너희 네, 알고리즘이 뭐냐 도대체.
1: 네,
2: 근데 그거는 우리 밝힐 수 없다. 그게 기업의 고유 자산이고 영업비밀인데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것도 뭐를 알아야지 규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는 예를 들면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이용 못해. 하루에 2시간 만에. 뭐 이를테면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너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쪽으로만 보지 말고 좌파 좋아하면은 우파 것도 한 20%는 보여주고 말은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게 뭐 사람도 그런 게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 나오면 바로 채널 추천 안 하면 누릅니다.
2: 그러니까 떠나버려 그렇죠. 이탈률이 높아져.
0: 그 알고리즘은 네. 사용자와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빅테크 기업이 유도하겠지만 그 유도에 따라가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2: 예.
0: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심플한 규제만 가능한다고 지금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번에 메타에 관련해서 나왔던 규제 중에
2: 예.
0: 외모 왜곡 필터 금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별로 네. 주목하지 않는데
2: 그게 뭐예요?
0: 그게 그 외모를 눈을 좀 더 크게 한다거나 이 턱선을 갸름하게 해서 자기를 더 보기에 좋은 사진을 올린다는 거죠.
2: 아.
0: 그게 자기라고.
2: 근데 요즘 휴대전화에도 아니, 네. 그 옵션에 있던데요. 저 그거 쓰는데
0: 네.
2: 아, 일부러 그거 이렇게 쓰려는 그래요? 게 아니라 신기해가지고 써봤더니 셀카를 찍었더니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메타에서 그런 기능을 더 뭐 제공을 했겠죠.
2: 네.
0: 그래서 그 외모 왜곡 기능 필터 금지가 있더라고요.
2: 아, 그게 청소년만 아,
1: 규제, 청소년
0: 네,
1: 규제.
0: 네, 청소년. 청소년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의 모습을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죠. 올리고 거울로 통해 본 진짜 자기 모습의 괴리에 의해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외모가 전부 다 마음에 들 수가 없고 다 각양각색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그 예. 개성이 무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특정 그 외모를 뭐 흑인으로 만든달지 뭐 광대뼈를 튀어나오게 한달지 눈을 가늘간달지 해서 인종차별적 요소도 외모 왜곡 필터에 있다고 해요. 동양이
2: 있는 눈이 작게 가늘게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네,
0: 약간 장난을 하는 거죠. 필터를 이용해서 근데 그런 기능도 금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까지 다 같지 않더라도 그 플랫폼의 각가지 기능들 뭐 시간들에 대한 좀 엄밀 그 좀 섬세한 접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 그렇군요.
1: 이게 SNS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대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관계만 유지해오다가 만나지 않고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예.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의 범위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100명이나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적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가 넓이가 옛날에 마을 사람들의 규모가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명수가 한 80명?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마을이 그 정도 군집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 정도 인원이라고 본다면
2: 100명 안쪽 어쨌든 네.
1: 그러니까 SNS는 무한 확장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인이 다 친구가 돼버린 거죠.
2: 아니 근데 그게 친구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친구가 5천 명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5천 명 중에 몇 명이나 진짜 이게 이를테면 온라인 상으로라도 소통을 하는 친구일까 저는 그 생각은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한동안 했거든요. 제가 좀 보니까 진짜 100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소통을 하는 사람이
1: 그 어떤 예. 공간의 제약이나 예.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 게 SNS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정보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이 되는 예. 그런 걸 꿈꿨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삶과는 괴리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하고 의식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연인들이 만났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눈빛을 맞추는 게 아니라 SNS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 그리고 서로 이제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
1: 네. 앉아 있는데 네. 카톡으로 네.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2: 말을 섞기 싫은 게 아닐까요? 혹시 싸웠거나 뭐.
0: 그 도둑맞은 집중력 너무 유명한 책이죠. 요한아리 책 보면 그게 그치. 이제
2: 읽었어야죠.
0: 멀티태스킹이 과잉됐다고 하잖아요. 예, 멀티태스킹을 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자기 직업의 책상 위가 아니라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도 멀티태스킹을 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이 오고 뭐 인스타그램에 알림이 뜨고 뭐 새로운 소식이 유튜브에 뜨고 한 거를 다 태스킹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2: 예.
0: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멀티태스킹 과잉됐고 부족한 것에 우리가 부족한 게 수면 시간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소설 읽기가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2: 소설 읽기.
0: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2: 유독 강조하시네요. 네. 소설 읽기.
0: 소설 읽기. 네, 수면 시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 우리가 뭐 영양가 있는 음식 먹는다고 하지만 그 학원가의 편의점 보면은 학생들이 저녁을 거의 거기서 해결해요. 뭐 불닭 볶음면 같은 걸로. 그리고 소설 읽기는 그야말로 부족하죠. 소설 읽기야말로 우리 인류가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롱폼 콘텐츠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성적도 잘 나오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려면 그 뭐 과잉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부족한 걸 좀 채워주려는 어른들의 노력은 필요하겠다.
2: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제 뇌썩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쇼츠 많이 보면 유튜브 쇼츠나 이런 쇼폼 콘텐츠 많이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 딸이 쉬는 뭐 휴식 시간만 있으면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게 너무 싫다. 딸내마. 조금 이거 안 보았어. 롱폼을 차라리 그냥 같은 걸 봐. 롱폼을 봐도 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약간의 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날이 많잖아요.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혼술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긴장 이완을.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쇼츠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누구한테 내가 이거 뭐 이걸
1: 누굴 대지하냐.
2: 내 내가 썩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못 하면서 누구한테 이런 네. 얘기를 하겠냐. 저는 그게 좀 약간 네. 성찰이 되더라고요.
0: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2: 예.
1: 근데 그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했을까?
2: 예.
1: 고쿠분 고이치로라고 하는 다카사키 경제대학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파스칼, 그러니까 17세기 프랑스 사상가잖아요. 우리 수학자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팡세에서 나온 사례를 들어요. 이 토끼 사냥의 비유를 들어요.

0: 사냥을 토끼 사냥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1: 예.
0: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과정들을 밟고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끼 사냥 가는 사람한테 토끼를 잡아서 줬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언짢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를 잡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그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토끼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토끼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 존재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1: 예.
0: SNS를 하는 이유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SNS든 뭐든 자극적인 걸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핵심은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1: 알겠습니다.
0: 지루함을 견뎌라.
1: 예,
0: 이런 겁니다.
1: 술, 담배도 뭐 나이 규제도 있고 국가마다 또 뭐 어떤 규제들이 있는데 SNS도 이제는 그거를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미 14세 미만은 이제 못하는 걸로 금지가 이미 됐고요. 프랑스, 영국, 뭐 미국 다 금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윤 시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8월 28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메가일지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최근에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하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말하기만 하면 몇 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10대 시절엔 스파이더맨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캐스팅이 됐고요.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진짜 오디세이의 캐스팅이 됐다는 거죠.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꺼내는 순간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요. 꿈이 있다면 소리내 크게 얘기해보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그런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음악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김태우의 꿈을 꾸다 들려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셨나요? 8월의 또 마지막 주말이 됐어요. 벌써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고 영화 오디세이에도 출연한 배우 톰 홀랜드가 자기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몇 년 후에 꼭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느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우리도 원하는 일, 또 소원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자꾸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나에게 기회가 오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느냐보다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느냐, 노력하고 그 꿈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꿈 있으시면 많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소소하고 평범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음자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권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2253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여름에 감기 몸살에 걸려 며칠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쫑디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세요. 너무 독하네요. 아이고. 여름 이제 거의 다잘 보냈는데 막바지에 또 감기에 걸리셨네요.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나가시길 바랍니다. 4922님께서 정디 며칠 전 길고양이 입양 보냈다고 사연 보냈잖아요. 근데요, 그 고양이가 저희 가족과 인연이 되려 했나 봐요. 입양이 취소되고 저희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잘 헤쳐나가 보려 해요. 아, 기억나요. 며칠 전에 사연 보내주셨죠. 집에 또 이미 강아지가 반려견이 있어서 여력이 안 되실 것 같다고 그때 힘든 결정을 해주셨는데, 아유, 진짜, 운명이네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 길냥이 녀석이 참 복이 많은 녀석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아마 지금 기르고 있는 또 반려견에게도 또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겨서 두 녀석에게 모두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구이님 좀더 힘들어지긴 하겠다. 상전을 두 녀석이나. 화이팅! 류영진님께서 오늘 집에 왔더니 신랑이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 무려 13만 원짜리를 선물이라며 내미네요. 몇주전 출장을 갔는데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 보며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스쿨존에서 속도 줄여 천천히 가는데 신호가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이미 진입한 상태라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고 속도 카메라도 있어서 더 이상 속도도 내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고 진땀 뻘뻘 겨우겨우 지나가는 찰나 빨간불이 들어오길래 휴 살았다 했는데 사진 보니 뒷바퀴 금발받더라고요. 유유. 스쿨존은 과태료도 두 배고 신호 위반은 중대한 위반이라 사전 납부 20% 경감도 안 돼요. 제가 잘못을 한 거니 깔끔하게 바로 계좌 이체했어요. 모두들 스쿨존 조심하셔요. 노란불이면 무조건 스톱입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아이고, 어째요? 어쩔 수 없죠, 뭐. 이 경험이 아마 다음에는 스쿨존에서 좀더 조심, 안전운전하는 영진님 만들어준 거라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길에서 안전운전
해야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정말 더 확실하게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속도든 신호든. 자, 영진님 신청해주신 노래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눈을 보고 말해요, 보고 싶은 날엔 등의 히트곡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아온 3인조 보컬팀 박지현, 최현준, 김경록 세 사람의 또 우정이 돋보이는 팀이죠. 바로 V.O.S입니다. 최근 최현준 씨는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를 했는데요. 그래도 종종 음원도 발표하고 V.O.S 공연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곡 그때와 다른 오늘, 이 곡은 오랜 시간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둬야 했던 짝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려낸 곡인데요. 특히 V.O.S의 독보적인 화음은 역시 여운을 남깁니다. 궁금한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 주인공은 바로 음원 강자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입니다. 유독 더웠던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기가 시원하기도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감정을 정리해서 싱글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 제목은 청춘일기입니다. 김민석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 열병 같은 사랑의 감정을 수줍고 다정한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김민석 씨의 보컬이 또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겼을지 궁금해지는 곡이네요. 자, 이 두 곡 바로 들어보죠. V.O.S의 그때와 다른 오늘, 멜로망스 김민석의 청춘일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자, 이번 주 신곡 VOS와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노래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 둘 다 너무 좋네요. 이 VOS는 정말 히트곡도 많고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팬들도 정말 많은 팀이잖아요. 그 멤버 중에도 박지현 씨는 다둥이 아빠로 아주 유명하고 요즘에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와, 양옆에 두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키가 아빠보다 한 10cm는 더 큰 그 건장한 아이들. 아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듬직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멤버인 최현준 씨가 온 가족이 캐나다로 또 이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세 분이 이렇게 함께 공연도 하고 음원도 발표하고 우정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민석 씨는 새 음원 발표도 했는데 또 주말에 콘서트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정말 누구보다도 바쁘게 열심히 활동하는 또 김민석 씨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7914님께서 쭝디, 오늘 회사 조퇴하고 고3 큰아들 수시원서 쓰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상담했는데요. 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과가 있고 심지가 단단하네요. 입시를 앞두고 걱정되지만 걱정 많이 안 하려고요. 아이고, 너무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7914님?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하고 싶었나?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었나? 저 고3 때 생각해보면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렇게 뭔가 꿈이 확고한 아이들이 진짜 그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7914님의 고3 큰아들은 아, 진짜 꼭 그 꿈 이룰 겁니다. 680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저 매일 감사일기 쓰려고 하는데요. 맨날 작심삼일이에요. 3일 쓰다가 멈추고 또 며칠 쉬다 3일 쓰다 멈췄는데 이번 주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네. 아, 이것만으로 저는 6801님 이 노력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 저도 그런 편인데 작심삼일 저도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고 뭐 그러는데 6801님은 그래도 3일 쓰다가 3일 쉬다가 다시 3일 뒤에 다시 시작해보다가 이렇게 뭔가 이걸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잊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는 6801님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저도 좀 반성해야겠네요, 진짜. 9477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윤희정 글라라입니다. 가을은 어딘가에 있을까요? 휴무일이라 여유 있는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퇴근하고 동동거리며 집에 와 라디오 끝자락 들었는데 좋으네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에 옛 직장 동료 두 바보들은 운동 다녀와 보양식 점심과 차 한잔 마시고 돌아와 이렇게 집에서 밀린 집 청소하다 쉬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힐링하네요. 최백호의 바닷끝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9477님의 이 알찬 꽉찬 하루 완성은 신청곡을 틀어드리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9477님의 신청곡 최백호의 바닷끝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자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802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볕이 잘 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러닝기계에서 걷다가 뛰다가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젊은 여성분이 러닝기계 쪽에서 자신의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도 괜찮냐고 물어오는 겁니다. 저는 내향형이라 저를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너무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피해서 잘 찍고 편집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사실 저 이제 브이로그 시작해서 구독자도 없고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서 카메라 들고 자신 있는 뛰는 모습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막 혼자 하다가 헬스장도 찍다가 그러는데 의욕 넘치는 모습에 웃음이 났네요. 운동 하나만 하기에도 벅찬 저에게 초보 유튜버가 신선한 자극이 됐어요. 저도 귀차니즘을 잘 벗어나 볼게요. 리센의 프리티걸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8025님의 신청곡 리센드의 Pretty Girl 듣고 왔습니다. 참 저도 주변에 그 이런 SNS 활동을 꾸준히 하는 그런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아, 참 처음에는 아유 너무 힘들겠다 잘할 수 있을까? 아, 저러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은 아, 실망할 텐데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좀 응원하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 그렇게 봤는데 야 결국에는 그 후배가 구독자 수 그 몇백으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0만 30만이 막 되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역시 꾸준히 노력하면 뭔가 이뤄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상에서 브이로그라든가 그 뭐 너튜버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 노력하는 모습에 약간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진짜 초보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숙달되신 분들은 알아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든요. 영상 효과로. 이제 조만간 이제 초보 그 너튜버에서 바로 벗어나서 숙달된 너튜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면 처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일지 저도 보게 되지 않을까. 자 우리 8025님도 자극받으셨다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뭔가 재밌는 일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 보내주시면 됩니다. 7350님께서 정디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 명동 가톨릭교관에 얼마 전 다녀왔어요. 평방 애청자 중에서 랜덤으로 뽑혔나봐요. 많은 애청자가 생겨서 평방 라디오 청취율도 쑥쑥. 우리의 평화방송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네 빛이 나는 너에게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7350님의 응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시청곡 더네 빛이 나는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8468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쫑디, 오늘 시댁 친정 두 곳에서 택배가 올라왔어요. 시댁에선 황도복숭아, 사과가 왔고 친정에선 추어탕과 파김치, 땅콩이 왔어요. 저도 부모가 되긴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택배를 준비하셨을 그 모습 상상하며 한입한입 먹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꼭 말하고 싶어요. 네, 아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부모님께 마음을 전달하셨는데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직접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겠죠? 혹시 쑥스러워서 못 하셨다면 꼭 하세요. 자, 846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자, 오늘 2부는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

하루 끝에 언박싱. 우리가 사랑하는 유지하님의 앨범 재킷은 유지하님의 초상화가 담겨있죠. 그 그림을 작업한 작가는 바로 유지하님의 어린 시절 친구인 서도호님입니다. 유재하, 서도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태관님까지 세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3인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집, 2집 앨범도 서도호님이 디자인했죠. 서도호 작가님은 현재 전 세계인이 가장 주목하는 현대미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2018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개인전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고요. 지난해 영국의 테이트 모던에서도 서도호 작가님 전시에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국내에선 언제 작가님 전시회를 만날 수 있을까 모두가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도호 작가님의 인생 최대 규모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우선 전시장 안엔 닭종이로 만든 실물 크기의 한옥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서도호님의 아버지이시자 한국 수묵추상의 거장인 서세옥 선생님이 성북동에 지으셨던 집을 서도호 작가님이 고스란히 전시장 안에 재현해낸 작품입니다. 한지를 붙이고 문지르는 작업을 1년 가까이 반복했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작품이 아버지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도호 작가님은 자신이 머물렀던 집과 방, 복도와 계단 같은 공간을 정밀하게 표현해내는데요. 그래서 살아왔던 공간도 결국 내 기억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보게 만들어줍니다. 이외에도 설치, 드로잉, 영상뿐 아니라 유치원 시절 그림부터 올해 완성한 신작까지 500여 점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서도호 작가님이 건네는 작품 이야기와 함께 풍성한 가을을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유재하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재하님과 전태관님 이 두 분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현재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현대미술가 서도호님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전시이기도 하고 또 서도 작가님 그림으로 만든 에코백 같은 굿즈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전시 오픈 전부터 이 굿즈가 품절이 될 정도로 열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네요. 물론 굿즈는 재입고 예정이긴 한데 아마 또 입고되는 대로 바로 또 품절이 될 것 같죠? 오디오 가이드는 또 박보검 씨가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너무 기대되는 전시라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집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8월의 마지막 주말, 가을이 언제 올까 기다리며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도 꺼내어 나눠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CD, 화장품, 육포 등등 저희가 준비한 선물 또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요, 이 영화도 이 음접풍 가족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인데요. 8월의 마지막 주말인 만큼 멋진 음악 영화를 한번 추천해드려볼까요? 자, 먼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실화를 담은 영화죠. 샤인.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개봉해서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린 영화 포스터도 아주 유명하죠. 극중에서 실존 인물 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갓을 연기한 배우 제프리 러쉬는 호주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받았었습니다. 어린 시절 남다른 재능을 보인 데이빗에게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음악가의 꿈을 투영하고 집착과 통제를 이어가는데요. 데이비드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 유학도 가고 주목을 받으며 멋진 연주도 해내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서 잊혀지게 된 데이비드는 작은 와인바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과거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음악이 이제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인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데이비드가 비 오는 마당에서 혼자 그 트램폴린이라고 하죠. 예, 방방 뛰는 거. 그 트램폴린 위에 올라가 아이처럼 웃으며 뛰어오르면서 즐거워하는 장면. 그때 이 소프라노 제인 에드워즈가 노래하는 비발디의 이 세상에 참된 평화 없어라가 흐르고요.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이 탄생됩니다. 천재적인 음악가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삶도 돌아볼 수 있었던 정말 명작 중에 또 명작. 이 작품 너무 오래전 작품이라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꼭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천재적인 음악가의 모습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많은데 오랜만에 김명민 배우가 열연했던 드라마죠. 2008년에 방영된 베토벤 바이러스. 아, 이 드라마도 떠오르는데 괴팍하고 특이한 말투를 지녔던 천재적인 지휘자 강마의 방영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던 그 캐릭터였죠.
그 배경에는 또 역시 김명민 씨의 엄청난 연기력이 가장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OST가 있었어요. 태연 씨의 들리나요도 이 작품 OST고 또 환희 씨가 불렀던 내 사람 또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저의 추천작 이두 작품 속 OST 두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샤인 OST 중에 제인 에드워즈가 불러준 비발디 이 세상에 참된 평화 없어라 준비했고요. 이어서 베토벤 바이러스 OST 중에 태연 씨의 노래 들리나요 준비했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천재적인 음악가가 등장하는 영화 샤인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음악 만나봤는데요. 이 영화 샤인에 등장한 비발디의 음악은 당시 라디오에 신청곡도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이 곡이 90년대 후반엔 그 비 옷 입고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호주 남자와 동의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자, 영화 샤인 혹시 못 보셨다면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인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야, 참 떠올려 보니까 당시에 참 재밌었고, 그리고 푹 빠져서 이 캐릭터에 푹 빠지셨던 분들이 특히 많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 드라마 또 정주행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 그 정도로 아직도 이 드라마의 여운이 가득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요즘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자, 이번 주에 또 새로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공효진 씨가 주연한 경주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정은 배우님도 나오고 박소담 배우도 함께 출연을 하는데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점점 지금 관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경주 여행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가족 여행이라고 하는데, 아유, 이 대략적인 그 컨셉 주제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이 영화가 흘러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신청곡 하나 듣고 갈게요. 3662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의 인생 드라마이기도 한 드라마 더 글로리 OST 신청해 주셨어요.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듣고 갈게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OST들 만나보죠. 먼저 39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영화 라이언 킹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신청해요. 이렇게만 보내주셨거든요. 아, 참.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감동이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라이언 킹 뮤지컬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자, 엘튼 존의 노래죠?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6381님께서 정디 형님 8월이 며칠 남지 않아 문득 생각난 영화 OST 신청해 봅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님이 부르신 동명 타이틀곡입니다. 사실 영화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해서 그런지 친숙해요. 예전에 노래방 가면 부르곤 했죠. 크리스마스는 아직 네 달이나 남았지만 금방 찾아오겠죠? 그때는 아마도 이 여름이 그리울지 모르겠어요. 네, 6381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6381님, 저도 6381님처럼 이 영화 안 보다가 하도 그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하도 이 영화 얘기를 해서 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주지? 그러다가 이 영화를 제가 본게 아마 몇년안 됐을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봤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진짜 좋은 영화거든요. 이렇게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대충대충 봤다고, 아이 뭐이 정도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듣고 갈까요? 3968님의 신청곡, 영화 라이언 킹 OST,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6381님의 신청곡,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OST,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추천 OST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6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홍콩 영화 중경삼림 주제가 몽중인 신청합니다. 오리지널 곡은 크랜베리스가 부른 드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어 버전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 이 영화도 정말 명작이죠. 진짜 오래전 영화인데 다시 봐도 너무 좋은 작품. 전혀 촌스럽지 않고 아직도 굉장히 긴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이 바로 이 또 중경삼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OST도 정말 너무 좋았는데. 자, 준비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4731님께서 학창시절 재밌게 봤던 영화 Thing You Do의 OST 원더스의 Thing You Do 듣고 싶어요. 이 영화는 영화보다 OST가 더 유명한 영화 아니에요? 진짜?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7665님이 신청해 주신 중경삼림 OST 중에 몽중인, 그리고 4731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The Thing You Do OST 중에 The Wonders의 The Thing You Do

음악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 만나볼까요? 장리호님께서 박중훈 배우가 부른 비와 당신 들려주세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는 제가 노래에도 연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노래예요. 박중훈 씨 노래 들으면 참 묘하죠?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닌데 좋아요. 박인실님께서 드라마 인어아가씨에서 배우 김성민 씨가 부른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꼭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박중훈의 비와 당신, 그리고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자,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요. 5477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맘마미아 OST 중에 콜린 퍼스와 배우들이 함께 불러준 Our Last Summer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주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I can still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순호입니다. 요즘 성당에 가서 갈 때 미사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예, 시원함과 예의 사이에서 고민되는 때가 있으시죠? 근데 주보 뒷면에는 민소매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은 삼가해달라는 안내문도 있더라고요. 날씨는 덥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입자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걸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옷차림일까요? 단정한 옷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첫 곡으로 리필이 부른 주님 앞에 듣고 왔습니다. 예, 옷차림 어떤 게 중요할까요? TPO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ime, Place, Occasion. 한국말로 하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 같고 그런데 바닷가에 갈 때와 또 결혼식에 갈 때 옷차림이 다르고 운동하러 갈 때와 또 중요한 손님 만날 때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조금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미사 전에 옷차림을 두고 따가운 눈총과 함께 누군가의 그 옷차림을 두고 한마디가 착 시작될 때가 있는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게 성당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예, 옷차림에도 이렇게 TPO, 곧 때와 장소 상황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적보다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일도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가짐에 필요한 TPO, 무엇이 우선되어

할까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문자 나눠주세요. 벌써 보내신 분도 계시던데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옷차림 그리고 마음차림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올려주신 문자 제가 좀 볼게요. 김현주님, 아이고 정말 바른 생활이네요. 주님이 원하신 건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이 뭐 넉넉하게 때때로 뭐 갖춰서 입고 갈 만한 게 아니면 깨끗하게 빨아서 잘 손질해서 그렇게 입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주님께로 열심히 향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내면을 보시는 거 맞죠? 네, 100점. 하대사님, 저는 일전에 흰 고무신을 신고 미사 참례를 했더니 신부님께서 특이해서 그런지 다른 신자들께 잡념이 들게 한다고, 삼가했으면 한다고, 운전할 때 고무신이 편해서 신고 갔다가 급해서 그냥 모르고 성당에 들어갔었거든요. 호하하. 아이고 그렇군요. 때로는 고무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한복도 그렇게 흰저고리에 깜장치마, 그렇게 조선 옛날에 그 신자들 그 공동체에서는 집신도 신고 뭐 고무신도 신고 남막신도 신고 막 이랬었을 텐데 뭐가 신자들에게 잡념이 들까요? 순수한 우리 한국 신발인데. 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재밌게 들으라고 올리신 거죠? 예, 특별히 신부님이 눈에 확 띄었었나 봅니다.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뒷말이 재밌었습니다. 급해서 들고 신고 갔었는데. 네. 임유리님,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집 방송 한 시간 동안 듣다가, 아, 비띠님 방송 들으셨군요. 예, 이어서 듣고 있네요. 늦은 점심 먹으면서 함께 할게요. 어제 잠을 거의 못 자서 너무 피곤하네요. 눈도 아프고 뻑뻑하고 마음에 칼바람이 불고 너무 불안했는데 성가가 안정감을 조금은 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저희 첫 곡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도. 예, 다시 한번 저도 리필이 부르는 주님 앞에 한번 더 들어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떤 노래가 또 우리 마음을 울려줄까요? 나정신이 부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정신의 노래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예, 김포에 계시는 프란치스코님 네, 문자 보내셨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장이라도 너무 과하면 이상하고요. 너무 또 가볍게 입어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와, 이분도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10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너무나 정말 다들 옳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과하지 않은 복장, 또 정장이라도 너무 이상한, 왜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꼭 끼는 그 남방 있잖아요. 아, 허리선이 다 들어가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아,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성당 갔을 때. 본인들이야 뭐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고 그게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0931님 네, 평화 마음과 몸에 죄를 보속하는 착한 마음 네, 소박한 옷차림 가족과 함께 성전 앞에 가기. 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전세실 예수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감기 끄트머리이긴 한데 거의 다 났어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뭐 제 목소리가 약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께 분심을 주지 않는다면 반바지, 민소매, 샌들도 좋아요. 우완드레아. 우완드레아님, 저기, 대구에서 보내셨네요. 아유. 민소매는, 그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너무 더울 때는. 근데 그 민소매가 너무 파진 그런 외국분들처럼 한 거 아닌 그런 것도 괜찮죠. 샌들도. 오, 샌들은 당연히 더워 죽겠는데 꽉 맥힌 신발보다. 좋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안드레아님. 네. 069 하나님, 네, 나의 스타일이 중요하다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규칙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지켜주는 게 모두가 마음 편하고 그로 인해서 이롭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은 있습니다. 막노동이나 생계를 위한 일로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바쁜 분들에게 그런 옷차림으로 성전에 오지 마시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뒷말이 정말 가슴을 찌르네요. 정말 막노동 막 뭐라 할까요? 건설을 현장에서 일하다가 땀 뚝뚝뚝뚝 흘렸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세수하고 뭐하고 작업복 괜시니 벗고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 괜찮죠. 정말. 그런데 신부님들이 왜 정성 들여서 옷을 갖추라고 한 건 그게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내적인 것으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러 오는 미사 때는 그냥 정말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입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다른 분에게 너무나 피해를 준다 그러나. 근데 요즘 외국에 가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한여름에도 가지고 막 이렇게 짜게 진 옷을 막 입은 온 사람이 없는가 하면 별별 옷이라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예의범절과 굉장히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예, 2037님. 오늘 하루는 종일 흐린 날씨지만 주말을 기대하게 하는 불금이어서 그런지 같은 시간이어도 훅 지나가는 듯하네요. 삶을 이야기하며 주님께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요설길로 오늘도 쑥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오늘 비가 올 듯한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종일 흐린 날씨였는데 예, 저도 우산을 그냥 작은 것만 갖고 왔는데 뭐 괜찮겠죠. 예. 금요일 하면 저도 참 좋아요.
조금이라도 이틀을 쉴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네, 아이고 곰돌이를 또 이렇게 올리셨네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홀로 나오면 김상은님께서 아이고 이게 곰이 아니고 판단가요? 팔랑개비를 들고 있네요. 아, 그것도 바람이 나긴 나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재미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강크리시나 자매님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버지가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8월 8일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프시고 고생만 하셨습니다. 수녀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예, 정말 많은 이제 고통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가 8월 8일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셨군요. 예. 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신 자매님의 마음도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뭐, 남도 아니고 부모님, 네, 아버님은 사실 집안의 기둥처럼 느껴지던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자꾸 마음에 밟힐 때도 있죠. 그런데 뭐, 그동안 아버님 곁을 지켜드린 그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기억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마 아버님도 바라고 계시겠죠? 근데 8월 8일이면 아직 한 달도 채안된 시간인데요. 아버님을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또 허전하고 정말 그리우시죠? 근데 이제는 아버님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고 또 고통도 느끼지 않으시는 예,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면서 예,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랜 병고 끝에 선정하신 강쌍구 요한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겪으신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님을 떠나보낸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시어 슬픔 가운데서도 아버님과 함께했던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기도청해 주신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생각하면서 예, 노래 한곡 함께 듣겠습니다. 천승재 김상균 노래입니다. 천상으로 보내며.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는 음성기도 청해보세요.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으로 문자 샵 1053에 문자로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가 또 남겨져 있는데요. 7855님, 강 크리스나 자매님, 아버님께서 주님의 품에 가셨군요.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쯤 아마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7278님, 한 달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소풍 떠났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자매님, 아버님 고통도 없는 천상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평화 하셨네요. 아유, 남편님 또 소풍 떠나서 마음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님 또 위로하시려고 또 오셨네요. 예, 조금 전에 들려드린 천상으로 보내며라는 노래가 오늘 이렇게 또 마음으로부터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노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한 달 전이면 정말 어떻게 장부님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나요? 그래도 그 말이 참 좋으네요. 주님께로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것밖에 없죠. 주님은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7님,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오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입퇴원하시다가 하늘로 가셨기에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정말 피눈물 나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우,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나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가셨기에 슬프지만 이겨내시길 바래요. 힘드시겠지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강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아멘. 아유, 편지 않으실 때 막 몸이 아프면 괜히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 동기 수녀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간병하러 저희가 동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면 막 욕을 해요. 넌 아파서 모르지 막 이러면서 뭐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오죽이나 얼마나 저 고통이 심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행여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순간들이 계셨겠죠. 부모님 너무 아프면. 네. 아, 7278님, 찬미예수님, 네, 특전미사 때 배달하시는 분이 모자, 마스크 다 벗고 성당에 입장하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아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그 땀방울 막 흘리면서 얼마나 더운, 지금 그때는 40도 육박하는 날씨였는데 그렇게 또 마스크에 왜 모자 뒤에 모자 같이 이렇게 헝겊 같이 달린 거 있잖아요. 햇빛 가리는 거. 그거를 이제 벗고 땀 닦으면서 그래도 미사 보시려고 오신 거. 정말 고맙기 그지 없죠. 예수님은 그분을 반겨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저도 엄마를 그렇게 돌보다가 혼자가 되었어요.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혼자 계시지 말고 성당에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아버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 마음을 또 알아주셨네요. 예, 성당에 가서 기도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님, 지니클라라님, 네, 강 크리스나님의 아버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아유, 클라라님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무심코 들었던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마음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이라 해도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말 때문에 자신을 탓하거나 마음속에서 그 순간을 자꾸 되새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아직 그 말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저희가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게 하소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듯이 저희의 말에도 사랑과 배려를 갖추게 하시어 상처를 주는 말보다 위로를 건네고 마음을 닫게 하는 말보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플러스 목소리로 알아갑니다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참 노래들도 잘 어울리네요. 네. 기도가 필요한 분 대검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또 보겠습니다. 지니클라라님, 네, 알아갑니다. 참 예쁜 노래 그러셨네요. 상은님, 아, 크리스나님이 상은님이셨군요. 강크리스나라고 말하는데, 네, 와락 토닥토닥 쓰담쓰담 잘 견디고 있는 모습 어머니께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 예쁜 상은님, 아이고 하트 두 개나 날려주셨네. 예, 정말 따뜻한 마음에 우리 킬라라님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573님, 수녀님, 저도 아버지가 8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자매님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네요. 아, 8년 전이라도 새록새록 이런 사연을 들으면 문득문득 생각나던 그 생각이 오늘 또 문득이 아니라 오늘은 불쑥 생각이 나죠. 아,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아까도 생각나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다 부모님은 애틋하죠. 네, 살아계실 때는 또 찌그락자그락 다투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시고 나면 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415님, 네. 제 아버지도 비슷하게 6월에 소천하셔서 마음이 텁텁하네요. 와, 이 텁텁하다는 이 표현에 이 단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슴을 탁 치네요. 예, 그러시겠어요. 예,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잘 견뎌내시고 또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면 되겠죠. 내일 주일이니까 또 미사하시면서 네, 마음들을 다 다시 잡으면서 주님께 부모님들을 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시시에 갔더니요 수사님 수녀님 모두 샌들 신고 미사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시고 또 고해성사를 주시던데요. 고무신 시끄럽게 질질 끌고 다닌 것만 아니라면 뭐 정말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죠. 뭐 발에 딱 맞는 거 그냥 어떻게 싣고 간 거였는데 하하대사님. 재밌는 풍경을 상상해봤는데요. 네, 교우님들이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신다면 탱크가 지나가도 분심이 들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유, 정말 정답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티칸이요. 네, 바티칸에 가서 이렇게 입장할 때 맞아요. 어깨와 무릎만 가리면 돼요. 예, 가난한 순례자인 저는 이제는 안 입는 플러스 셔츠, 유니폼이랑 쉽게 말하는 합성 7부 바지 입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예, 허름하지만 매일매일 손으로 깨끗이 빨아서 입고 갔어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여행객들이 뭐 그렇게 갖춰 입을 만큼 이것저것 갖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 바티칸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드러나는 어깨 그리고 무릎까지 무릎이 좀 내려오는 그 바지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옷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네. 8966님, 수녀님, 여기 한평은 비가 왔다 드갔다 비 왔다가 아이후. 아, 너무나 재미있는 사투리를 하셨네요. 비 왔다 드갔다가 비가 드갔다가 바다 비 왔다가 드갔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표현이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소리죠. 비가. 예,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쭉쭉 내리지는 않고. 왜 근데 태풍들이 다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으로들 갈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하나 뭐 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중국으로 간다네요. 아,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옷은 주일인데 마음은 아직 평일인 건 아닐까? 몸은 성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에 묶여 있고,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피느라 바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얘야, 옷은 참 잘 입고 왔구나. 그런데 마음은 어디 두고 왔니? 하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당에 올 때 단정한 옷차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옷차림보다 마음의 차림새가 아닐까요? 마음의 사랑을 한 겹 걸치고, 배려를 한 겹 더하고, 용서와 이해를 살짝 걸쳐 입는 것. 그렇게 마음까지 잘 차려입고 미사에 간다면 우리가 입은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토요 특전 미사에 가시든 주일 미사에 가시든 옷장 앞에서 뭘 입지 고민하시기 전에 오늘은 마음 앞에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는 오늘 무엇을 입혀갈까?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한 겹 걸쳐 입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우리의 옷차림만 단정하게 하지 말고 마음도 곱게 차려입고 가면 좋겠죠? 주님께서 가장 예쁘게 봐주실 테니까요. 네, 옷을 감싸지만 몸을 감싸고 있죠. 네, 따뜻한 말은 우리 마음을 감싸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입혀주는 일,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한 자락이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끝곡으로 비다누에바가 부르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제작의 금부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영금 세실 여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모니카 성녀 추기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녀의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죠. 성 아우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현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있는데요. 어제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어머니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실 텐데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물론 모니카 성녀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성인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노의 귓전에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레 레제, 똘레 레제.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이 목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책을 들고 바로 펼쳐보았어요. 그때 나온 구절이 자신의 머리를 띵하게 울립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 없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을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치 말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의 보상은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분명 쉬는 날인데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면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마치 집에 돌아왔는데도 현관 밖을 누군가가 계속 어슬렁거려서 안심하고 쉬지 못하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싫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꾸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잠시 그 걱정에서 눈을 돌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금은 괜찮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순간을 편안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ispered to you.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더 필름의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 일어나지 않은 일이 참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나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긴 한것 같은데요. 그럴 때 사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체조배나 어떤 마음의 묵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일까? 저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식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끔 명확하게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믿고 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느라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으면 몸은 가만히 쉬고 있어도 정작 마음과 생각은 그러지 못해서 더 지치기만 할 테니까요. 모든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잠깐만이라도 지금은 괜찮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라면서 마음에게 안심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8월 2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4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3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유독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고 거기에 더해 가족들과도 자주 부딪히는 일이 생겨서 마음 편할 날이 없네요. 이런 힘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배우자도 없고 따뜻하게 곁을 지켜줄 이성 친구도 없고 그냥 마음 터놓을 친구조차 많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AI와 대화하는 게 더 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걸 알지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꼭 안아줄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고 가끔은 AI가 진짜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글에 의하면 AI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지금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AI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힘든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놓고 싶은데 자꾸만 AI에게 마음을 기대게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AI에게 자꾸만 기대게 돼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공부를 저도 오래 하면서 AI를 처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자료를 정리하거나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도 굉장히 좋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의 고민에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섬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찾아 다시 정리해주고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줄 때도 있죠. 기계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AI는 우리가 건넨 말과 앞뒤의 맥락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상대방의 말을 다시 짚어주거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는 상담의 대화 방식도 언어의 형태로 배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나의 슬픔을 느끼거나 나를 걱정해서 위로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위로를 받았다면 그때 느낀 마음까지 가짜였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책의 한 문장이나 음악을 통해서도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사연자님께서 AI에게 마음을 기대게 된 것도 AI를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사람이 지금은 곁에 많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언제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AI가 인간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답인 것 같아요. AI는 내가 입력한 말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내 얼굴빛이나 몸의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기에는 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실제로 먼저 찾아와서 곁에 앉거나 나의 삶을 함께 할 수도 없죠. 때로는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되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AI와의 대화를 뭐 당장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에게 남아있는 위로 하나를 그냥 억지로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AI가 마음을 정리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내가 머무는 유일한 관계가 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위로받고 내가 더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AI와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밤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상담자나 의료진에게 또한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밤을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지가 되기는 하지만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AI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한 가지를 떠올려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이야기해보는 마음을 가져보기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안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불어주는 데까지 또 AI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거점처럼 느끼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큰 비서와 같은 우리의 작은 상담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유나의 야상곡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976님, 야근이 길게 잡혀서 남들 다 집에 가고 한참을 일했네요. 이러다가 막차 끊길까봐 타려고 전력질주해서 겨우 탔습니다. 사무실 불 끄고 나올 때는 늘 허탈한데 그래도 이런 날들이 쌓이면 좋은 날 칼퇴하는 날, 여유로운 날이 오겠죠? 네, 아, 이게 참 야근도 하고 너무나 늦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더 좋은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야근을 많이 하면 또 우리가 희망찬 저녁 시간이 있는 그런 날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해야 될 거를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하면은 야근을 잘 안 하려고 하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그거를 다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게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늦은 시간 너무나 고생하셨을 사연자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함께 화살기도 바치면서 또 오늘 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1248님, 아까 친구랑 학원 끝나고 떡볶이집에서 늦은 야식을 먹었는데요. 빨간 떡볶이 소스가 옷에 튀었습니다. 하, 완전 망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둘이 난리치면서 닦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기억에 더 남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삶에서 잘 되고 너무나 좋은 일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줄 친구와 함께 작은 에피소드가 되어서 우리 어떤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또 그런 작은 그런 소중한 기억들 나중에도 또 소중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3569님, 오늘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출근길 내내 기분이 묘하게 좋았는데요. 이게 탈 때는 좋은데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그제서야 땀이 비오듯이 흐르더군요. 퇴근할 때도 자전거 타고 와서 맥주 한 캔 딱 마시는데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소확행인가 봐요. 잔잔한 팝 틀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존 메이어의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틀어드릴게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때로는 너무 덥고 또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딱 있을 때 아,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나 지치고 그럴 때 아니면 운동까지 다 끝내고 나서 물을 한 모금 안 마시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서 마시는 맥주 한 잔. 그거만큼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물한잔 마시는 것도 참고 집에 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신 모든 분들께 오늘 밤또 평안하게 잠 드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존 메이어의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낙동강이 굽어 보이는 낙산 언덕 위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1895년에 지어진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실 성당인데요. 원래 이름은 가실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한동안 낙산성당으로 불리다가 2005년 신자들의 뜻을 모아 다시 옛 이름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당 건물은 명동성당과 대구 계산성당을 설계한 프랑스인 푸아넬 신부의 손을 거쳐 1922년부터 24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인 기술자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구워냈는데 잘 구워진 것은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제관을 짓는 데 썼다고 하니 벽돌 한 장에도 정성이 깃든 셈입니다. 가실 성당은 한국전쟁의 아픔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야전병원으로 쓰인 덕분에 치열했던 전투 속에서도 옛 모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성당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오래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독일 작가 에기노 바이너트가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은은한 빛깔로 공간을 물들이는데요.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뒤에도 왼손만으로 작업을 이어갔다는 그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림 하나하나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 덕분일까요? 가실 성당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신부 수업의 결혼식 장면부터 드라마 5월의 청춘,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의 예식 장면까지 화면 속에서 낯이 큰 풍경을 이곳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벽돌 성당과 어우러진 배롱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당을 걷다 보면 100년이 넘는 시간의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아 주는데요. 잠시 걸음을 늦추고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날이라면 경북 칠곡에 위치한 가실 성당으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SG 워너비의 가시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참 오래된 성당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예전에 교직 수업을 할때좀 오래된 성당이 있는 학교였는데 그 성당이 되게 마음을 참 차분하게 해주고 참 예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폭싹 속았수다 OST 아이유 박보검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3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제 갓 6개월 된 아직은 수습 딱지를 못된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 교리교사 연수를 준비하면서 성경도 예전보다 많이 읽게 되었고 묵주기도도 자주 바치려 애쓰고 있고 교리교육 지침도 꼼꼼히 읽으며 여러 방법으로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다져보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와중에도 제 신앙심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잡생각이 끊이질 않고 죄도 많이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 즐겁고 편안한 일이 없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것도 늘어나다 보니 요즘은 주님께 다가가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제가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게 될까봐 솔직히 요즘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세상 앞에서 자꾸만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럽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중심을 다시 잡고 예전처럼 주님께 성실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 노력하는 와중에도 신앙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부가 되고 여러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 것은 제 능력보다 오히려 저의 무력함이었던 것 같아요. 신부가 되면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제가 신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은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족함을 만나기도 하고 더 큰 유혹과 복잡한 마음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사연자님께서는 취직한 뒤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교리교사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봉사잖아요. 교리 준비와 회의, 행사와 캠프까지 이어지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준비에 쫓기는 마음이 더 커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로 살면서 본당에서 캠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정말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아이들에게 남는 체험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한 몇 가지 캠프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만 해본 적도 있고요. 지금 힘든 이유를 나의 신앙심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아지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리교사는 완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답을 전하는 자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무력함을 느낄 때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길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보다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는 길이었어요. 조금은 무겁지 않게, 조금은 가볍게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비와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 교리나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입니다.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에게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느냐고 물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인은요, 성경은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답하셨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인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더는 힘이 되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8월 28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열일곱이다의 성경 읽으세요 띄워드렸습니다. 잠이 확 깨는 곡이죠. 그러니까요.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3분 15초 동안 열일곱이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네, 성경 읽는 거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더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성경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노래 두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분위기 조금 이어가서요.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루미의 헤이 지지 듣고요. 탤런트 밴드 It's Your Day.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9장의 말씀입니다.
1: 요시야.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채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에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의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커룹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열두 예언자들, 그리고 열두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룹바벨과 여수아. 주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에서 49장의 말씀에 이어서 자비의 멜로디 음반에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띄워드렸습니다. 8196님이요. 산정호수 베네치아 산장지기 요세피나 69회 생일입니다. 남편이 미역국 끓여준다더니 아직도 자고 있네요 하셨어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요세피나님 69번째 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미역국은 꼭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녁 때 끓여주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류체칠리아님은 모니카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일 본당 김명호 아우구스티누스 축일 축하해 주세요. 쉬는 교우에서 성당으로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애미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신보연 엘리사벳님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신청하셨어요. 류체칠리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명호 아우구스티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쉬는 교우에서 성당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 본인도 기쁘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신보현 엘리사벳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띄워드리고요. 먼저 들으실 곡은 8196님께 보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하느님의 큰 사람 띄워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 신보연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띄워드렸고요. 생일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유세피나님께 하느님의 큰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축일 맞으신 분들 문자메시지 또 생일이신 분들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1053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있습니다. 모니카 성녀의 어제 축일이었죠. 마다들로 태어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많이 교회도 빠졌었죠.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암브로시오 주교 성인의 영향으로 회심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 겪은 후에 사제가 되었고요. 5년 뒤에 히포의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수호하는 데 힘쓰면서 고백록이라는 대단한 또 저서를 남겼죠. 예, 이것을 포함해서 굉장한 여러 신앙서적들을 집필한 교회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율리아노, 성녀 플로렌티나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또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윤진솔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평화의 고백 띄워드릴게요.

네, 윤진솔의 늦게 한 임을 사랑했습니다. 이어서 작은 평화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전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구원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요. 저는 강훈바오로가 부르는 깨어 있어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리

0: 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9일 토요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수년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당동 본당 부주임 이창준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주님, 임금들 앞에서 당신 법을 말하며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당신 계명을 되새기며 끝없이

지어 쓰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0: 주소.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복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성자의 탄생과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를 본받아 저희도 끝까지 하느님의 진리를 믿고 증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새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주님, 제가 당신께 빚이 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0: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0: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0: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헤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대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몇 해 전 동기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제 동기 신부에게 우리 아들도 이 다음에 크면 신부를 시키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를 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신부님들께서는 결혼만 안 하셨지 하시고 싶은 일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자유로이 하거나 취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도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중히 받아들이며 서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모습이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슬프게도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을 텐데

반대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괴로워하며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년들께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았더라면 쉽사리 그러한 신부가 되고 싶다는 이유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신학교의 교과에는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진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성신의 그르르심 아늑한 이 동산에 우리는 배우리라 구원의 베리타스. 진세를 버리고 한 청춘을 바치며 구원의 베리타스, 즉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을 지내며 위에 친구와 나눈 대화와 신학교 교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쫓아 갈망하며 배우고자 했던 그 순수함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진세를 버리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어쩌면 수년간의 수련 기간을 마친 뒤 오히려 진세를 더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의 길을 밝히기 위해 살아가신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고행의 시간 동안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간과 시련들을 몸소 겪으며 그리고 견디며 지냈을 것입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라는 제1독서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헤로디아의 딸의 청대로 감옥에서 경비병의 손에 의해 목이 베이게 됩니다. 이 슬픈 장면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 또한 성인들을 닮아 용기를 내어 세상과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지녔던 강인한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길 하느님께 청해 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이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광야에서 외치는 복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고 가르치며 용감하게 피를 흘렸으니 이 재물을 받으시고 저희도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에서 복된 요한을 뽑으시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영예를 주셨으니 그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류 구원이 다가왔음을 기뻐하였고 태어날 때에 구원의 큰 기쁨을 알렸으며 모든 예언자 가운데에서 그 홀로 속죄의 어린 양을 보여주었나이다. 또한 그는 흐르는 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세례의 제정자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피를 흘려 주님을 드높이 증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요한이 대답하였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세례자 요한의 천상 탄의를 기리며 저희가 모신 구원의 성체를 믿고 공경하오니 그 구원의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

0: 안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일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26년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물과 유산 중 여섯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기념의 해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백범 선생은요, 우리 민족이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길 바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사랑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이 백범 선생이 꿈꾸었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고석 도미노의 귀천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멋진 인물이 우리 조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꿈꿨던 어떤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길 내려다보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은 또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도 꼭 보내주시면 제가 적어놨다가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53, 샵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른 성가 가사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또 어떤 아름다운 노랫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의 날개를 달고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이어서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까지 듣고 올게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요? 내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화는 주님께만 있으리.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무얼 더 원하리.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사랑 드리리.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아무것도 너를 노랫말로 함께했습니다. 네, 뭐이 곡은 잘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노랫말도 기도문이잖아요. 네,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가 쓰신 기도문인데 여기에 김충희 수녀님이 이렇게 노래를 붙여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고 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전에 그 김충희 수녀님을 뵌 적이 있어서 이 노래에 대해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곡을 언제 작곡하셨냐 했더니 벌써 뭐 한참 20년은 됐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 이제 저작권도 등록을 안 하셔서 저작권료도 받고 계시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 이 곡이 얼마나 많이 불리는데요. 왜 저작권을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나 많이 트는데 왜 저작권 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 그렇게 복잡한 거 싫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버전은 성바오로 딸 스토베가 부른 아무것도 너를 이었는데요. 예, 또 김충희 수녀님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이시죠. 그때 수녀님이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되게 기쁘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은방울 꽃님은요, 김태경 PD님 축일 축하곡으로 김지연 아네스 요나님의 곡, 요즘 대세 정화동 프란치스코님이 부르신 약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축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김태경 PD가. 알려줘서 감사해요. 금방울고님. 박바오로님은 임마누엘 신청하는데요. 누가 부른 건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예, 제이팸도 많이 부르고 여러 가수들이 불렀지만 저는 또 우리 황소리 자매님 버전을 좋아해서요. 이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예, 17이다의 약속 듣고요. 이어서 황소리가 부른 임마누엘 함께 들을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황소리의 임마누엘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열일곱이다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사비나가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인 발렌티누스의 미망인으로 하녀 세라피아의 인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했는데요. 세라피아가 먼저 로마의 신에게 희생제물 바치는 걸 거부한 뒤에 순교하자 사비나는 자신을 위해 마련해두었던 무덤에 하녀를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되자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에 월계관을 썼죠. 네,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르, 성녀 칸디다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축일의 기쁨 쭉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리 소개해드려요. 내일의 성인은 내일에는 성녀 잔주강이 있고요. 또 성실반오, 성녀 가우덴시아 등 22분이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일 축일이를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소영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듣고요. 이어서 김미애의 주님 사랑 띄워드립니다.

석소영 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이어서 김미혜의 주님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헤로대 임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두려운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도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한 번 더 마음 안에 새겨보시고요. 저는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너의 죄를 씻으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대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의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 그가 살아가며 겪었던 고독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낸 믿음을 오늘 배워봐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고독과 절제의 삶을 실천한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리를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냉대와 박해도 받기도 했고요. 결국 헤로데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고독과 절제, 고통이 따랐던 삶이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낸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증언한 완성의 순간이었음을 하느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0: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BC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응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덕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기들도 이런 덕질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덕질이라고 하면 괜한 곳에 에너지를 쓰는 마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덕질의 대상을 바로 나 자신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덜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씩 더 해보고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생각으로만 그려왔던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덕질은 셀프 덕질이 최고예요. 행복을 찾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덕질을 하는 마음으로 연예인을 덕질하듯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덕질을 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더 진하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내 안으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에 행여아에서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을 배당해 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종회 감사 보고서 시작할게요. 화사 굿굿바이,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보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7856님의 사연입니다. 16년 함께 살다 보니 결혼기념일도 잊고 사네요. 아이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외식하고 선물 준비하고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생일이나 챙기면 다행이게요. 오늘은 쓱 모른 척하고 결혼기념일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신청곡 플라워 애정표현 부탁해요. 일상을 하도 복닥복닥 재밌게 살아서 결혼기념일도 잊고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사실 살다 보면은 뭐 매일매일이 기념일이죠.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니까 그 평범한 일상 챙기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복디는 살짝 외쳐봅니다. 7856님께서 신청하신 곡 플라워 애정표현에 이어서 저희가 선곡한 곡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들려드릴게요.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263님, 남편이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산 덩치 큰 오락기가 있어요. 이번에 대청소를 하면서 싹 정리했네요. 그런데 학교에 다녀온 둘째 녀석이 오락기 어디 갔냐고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왜 그러지? 조만간 오락기 잔뜩 있는 큰 오락실 놀러가서 그 마음 위로해줘야겠어요. 일단은 한스밴드의 오락실로 마음 달래주고 싶어요. 마음이 달래질라나요? 이 노래 듣는다고 그 오락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둘째의 마음이 달래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하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정리하려고 보다 보면 평소에 잘 쓰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버리자니 아쉽고 또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정이 들여버렸나 봐요. 근데 그 마음 길게 가지 않죠. 우리 선생님 모신 적 있었잖아요. 정리 전문가.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물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니까 우리 아드님도 오락기가 있었나 하는 날이 올 겁니다. 큰 오락실 가서 스트레스 팍팍 푸시고 재밌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면 아쉬운 마음 금방 사라지잖아요. 자, 1263님의 신청곡 한스밴드 오락실 디바 왜 불러?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2037님, 처서. 이 처서는 지났지만 무더위는 계속 되는 듯하니 복디도 보기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JS의 종로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별그램에게도 쓴 글입니다. 그 절기라는 게 그때 딱 추워지고 그날 딱 추워지고 딱 더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절기까지 이어지는 보름의 기간을 그 절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가을을 맞기보다는 천천히 여름 먼저 보내주는 때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 있고 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도 충분히 잘 살아내야지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운 오늘은 더운 대로 잘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은 또 가을대로 천천히 맞아 봐야겠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계절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아마 계절을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2037님의 신청곡 JS 종로에서 아이비 바본가 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611님 올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내내 아이들과 집에서 여름방학 보내느라 힘들었다고 남편에게 툴툴댔거든요. 가을에는 연차 몰아 써서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꼭 지키겠죠?

저 급 살 빼서 예쁜 옷 입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라고 아주 야무진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아우, 여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안 그래도 더운 여름. 사실 아이들이랑 방학 보내는 일이 즐겁기도 하지만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엄마에게도 꽤긴 휴가 아닌 휴가잖아요. 가을 제주도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올 여름 아이들과 잘 보내느라 애쓴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토닥토닥 하는 마음으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의 시원한 가을 바람 맞으면서 사진도 많이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 무엇보다 남편분 약속 꼭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저 복디랑 보기들이 다 증인입니다. 꼭 지켜서 인증샷 보내주세요. 3611님께서 신청하신 거미, 혼자만 하는 사랑, 나윤권, 나였으면.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세요. 정재욱,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면서 2부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첫 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하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에픽하이 지선의 원.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이번 월요일 낯선 땅에서도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만의 꽃을 피워낸 조수미 씨의 일기장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기하면 이 소녀의 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 전쟁이 터진 후에 은신처에서 숨어 그저 하루 있었던 일, 그냥 무서웠던 마음, 가족 이야기, 때로는 사춘기 소녀다운 고민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후대에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남겨놓은 그 작은 기록들이 하나 둘 쌓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 기록은 어느 순간 한 시대를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가 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쓰는 일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별일 없었던 하루,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에 남았던 한 장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든 적어놓자고요. 오늘 내가 뭘 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 자체가 나의 역사니까요. 스탠딩 에그 그대가 소중해 정은지 그중에 그대를 만나 경서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꽃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소설 속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었던 그 소설가 김유정의 동백꽃 봄봄에 대한 이야기로 행복을 여는 아침의 문을 열었었잖아요. 우리 보기들은 나의 소설을 써내려 간다면 첫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그 한 문장 하나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막 궁금해져야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한 페이지씩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써내려 가고 있는 셈인데요. 아직 마지막 장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내 인생이라는 소설에 과연 오늘은 어떤 문장이 쓰일지.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핫필트, 나란 책, 한동근,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오프닝에서는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는 방인데 앵글을 돌려서 한 각도에서 보면 그 널브러진 물건들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명화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그 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술 작품을 보다 보면 아 대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보고요. 어쩌면 작가 역시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작가의 생각에서 시작된 작품이 누군가의 해석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 건가? 구름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라디 I'm in love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이해준 내 생의 아름다운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백합하면 누군가는 그 하얀 꽃을 떠올리지만요. 누군가는 향 좋은 백합조개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백합조개의 싱그러운 미나리를 곁들인 시원한 쿨 스파게티도 여름에는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합니다. 뜨겁지 않은 쿨 스파게티가 여름 내내 반가웠다면요. 이제 뜨거운 커피가 슬슬 다시 당기듯 뜨끈한 스파게티도 다시 맛있게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력보다 먼저 계절을 알아채는 게 우리 몸과 입맛인가 봅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